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McFly, Just My Luck, to get us started on this Tue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July 7th. Yes, July 7th. 7월 7일, Lucky 7-7. Must be a lucky day. I hope it is a lucky day for all the kittenims out there tuning in. And the time is almo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via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find our chatting room and say hello. 또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을 위한 공간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채팅 섹션 마련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the 6 PM today and the 2 AM tomorrow for rerun show. 왜 나는 이 경품 한번 못 타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murmuring to yourself, how come I never won anything in my life? 어제 바로 저희 프로그램 오픈 채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This something that happened in our open chat yesterday. 키티님 중에 한 분께서 지난주에 그 쿨의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신다고 하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o one of our cutie names who I mentioned last week was heading to a concert by Lee Jae-hoon, who was a member of Cool. 근데 그분이 콘서트에서 경품에 당첨이 되셨는데 무려 1등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So she won a prize. She didn't just win a prize. She won the grand prize. 해외 호텔 숙박권이었나요? I think it was accommodation, you know, hotel accommodation at an international, some hotel abroad, which is huge, right? 대상 당첨이니까 뭐 굉장한 그런 어떤 value의 그런 경품이었겠죠. 근데 이 가위바위보로 1등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경품을 따신 거 보면은 뭐 당첨이라기보다는 거의 쟁취해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So the winner was decided by huge game of rock paper scissors. I'm sure that there must been thousands of people. That means that our Kyutinim has defeated these thousands of people in the game of rock paper scissors. 그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와, I mean, what are the odds, right? You know, beating the rest thousands of people to win the grand prize, right? 이 소식을 들은 큐티님,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는 큐티님들은 나는 저런 거 한번 왜 평생 못 할까? So our cutie-nims in the chatting room was saying, you know, how come I never win anything like that? You know, I mean, what are those people, you know, doing to be able to win such grand prizes, right?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거 평생 못 할까?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면은 정말 소수의 능력자들만 얻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So I do hear a lot of people around me say the same thing. You know, why does you know everyone else but me seem to win, right? 근데 경품이란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이고 뭔가 하나의 축제 같지 않나요? Let's be honest, right? The words prize alone is enough to get us excited, right? 그래서 아마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경품을 드리는 것일 테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어서 정상화가 돼서 또 경품을 드릴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Hopefully our program will be back to you know, full speed. And we'll be able to surprise our listeners with some giveaway again, right?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크고 작은
경품들 한 가지씩 이겨본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I'm sure that you have at least one experience of winning just the small prizes even, right?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얼마나 럭키한 분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타본 가장 큰 경품. That is the question. So what is the biggest prize you've ever won? 이게 뭔가 경품이라는 거는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공짜로 이 기브웨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겨보신 적 있는지 어떤 경품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And congratulations to again to the cutie name who has won a hotel accommodation, a hotel somewhere abroad. She didn't really specify which hotel, but you know, 뭐 해외 호텔이라면 뭐 안 좋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해외 뭐 이 원스타, 투스타 호텔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에 TBS EFM 라이브에 오시면은 공짜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짜라는 게 당연한데, 그죠? 뭐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Let's get to a song.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서 또 하셨다니까 이재훈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눈의 선물.

abroad, right? Voucher for a hotel abroad. Kind of a hard to beat. If you have something bigger, please let me know. 같이 기쁠 것 같아요, 왠지. 더 뭔가 이렇게 큰 걸 따내셨다고 하면은. I think I'm on the not so lucky side, I think. 딱히 뭐 저도 크게, excuse me, 뭔가 이렇게 경품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I think, interestingly, I have won a couple of 경품 and both happen to be earphone and headphone. 두 번 정도 제가 경품 받은 적이 있는데 both of them were like either earphone or headphone. 굉장히 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I think it was one of those 댓글 남기기 event. I think held by some, you know, a retailer that sells like audio equipment. 그러니까 오디오 어떤 그런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댓글 남기기. So the ones who left write the best review or best comment about certain like theme, right, is selected as the winner for the earphone or headphone. So I won a couple of times. 두 번 제가 해서 와 이런 오디오 기기랑 내가 좀 인연이 있나라는 내가 소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굉장히 그 경품을 이렇게 이기는 그 기쁨은 정말 크죠. I think even a small like a coffee voucher. And we used to, you know, give away like coffee vouchers on this show. 그때도 이제 커피 바우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얼마 안 하잖아요. It's just only like 2,000원 or 3,000원, 2,000, 3,000원. But the winners always seem so delighted, so excited to win even a small coffee voucher. 그래서 이 경품이라는 게 꼭 그 face value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I think the gifts have just a way of making people happy, even a small amount, that is.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경품 어떤 것일까 궁금하네요. 알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갈까요? This is Hot Chocolate. Everyone's a winner.

everyone's a winner, hot chocolate. So, 8280님,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5월에 대사님 오셨을 때, talking about 콜롬비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 오셨을 때 전시회 티켓 당첨돼서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자랑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운이 종종 오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Oh, you are one of the lucky five winners of the tickets to see the Fernando Botero, who is a Colombian artist, which was a gift presented by Ambassador to Korea, Colombian Ambassador to Korea. 콜롬비아 대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었죠. So, 8280님 says, when the ambassador, Colombian ambassador visited the program in May, I won tickets to the exhibition to Fernando Botero. I was so happy that I couldn't stop telling everyone about it. I think actually I prefer these kind of a little gift that brings happiness. 맞습니다. 이 소소한 행운, 그죠? 어떻게 보면 티켓이 뭐 막 엄청 비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I mean, you know, 하지만 꼭 티켓이 이제 공짜라는 것보다는 이런 티켓을 받음으로써 또 그런 문화 체험,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게 또 두 장을 드리니까, you know, you could always bring somebody with you and have some good time.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간을 선물 받았다라는 느낌이 더 크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I think those kind of gifts are the best gifts. 저도 항상 이런 exhibition 티켓, 이런 공연 티켓 역시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Hopefully I'll be able to get my hands on more of those kind of tickets that I could, you know, gift our listeners and for listening to our show. 아, 이렇게 또 협찬을 해야 되는데, 아, 협찬을 해주시는 데가 아직 별로 없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 드론 낙타님께서는, 와, 저는 심지어 그 흔하디 흔한 5,000원 그 로또도 안 되더라고요. I can't even win those, the smallest amount of, 로또. 5,000원, 5,000원. 그렇군요. I think, yeah, I mean, most of us, I think, feel that way too. 나는 뭘 사도 정말 다 잘 돼. 다 이겨. 막.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I think even if they do frequently win those kind of prizes, I don't think they will say it. 주위에 굳이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요? 다 주위에 들어보면 나는 그런 거 이겨본 적 없어. I never hear anybody who actually won anything, right? 그런 거 보면은, I think they may be keeping it to themselves, maybe. That is my interpretation. Okay, so we'll be back with the part two with the weather report after this song. This is Rita Ora, I Will Never Let You Down, Rehab Remix.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I guess that is like the theme song for us for today's show. Hopefully, we can all be that someone who takes it all. 근데 또, 이 승자 독식의 세계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The world, the winner takes it all, where the winners takes it all, kind of harsh, right? So maybe, you know, people can share things. 영신님께서는, 굉장히 큰 거를 또 받으셨네요. 라디오 사연 중에 기타 이야기를 쓰고 당첨이 되면은 기타를 선물로 주는데 제 사연 나오고 기타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와, 그 사연을 시작으로 소소한 라디오 경품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당첨됩니다. 그렇군요. I once wrote in to a radio show with a story about guitars, and when my message was chosen, I actually won a guitar. 기타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직 이 포장을 박스를 안 뜯은 기타 사진 맞죠? 아직까지 그러면 안 뜯으신 건가요? 기타는 쳐줘야 되는데 그 사연을 시작으로 So ever since then I've been lucky enough to win small prizes from radio show here and there, right? Just often enough that I forget about it before next one comes along. 와우. Wow. 굉장히 이 소질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연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it takes a lot of talent, especially if you want it from a radio show. Being the producer of radio show, I know how these things work, right? 사연 중에 이제 뽑히셨다면은 그만큼 귀에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연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집니다. 기타라. 와, 기타를 경품으로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타가 많은데도 기타를 경품으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타라는 게 you can never have enough guitars, right? They say. 기타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영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 프린스의 이제 기타가 생각이 나네요. Let's go for it. Prince guitar.

Prince guitar, which was my song selection for Young Sinin Nim's story, who has won a guitar. 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요. 기타를 당첨받으셨다니. And the following track was I Don't Have the Heart, James Ingram. So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굉장히, 와, 많이 받으셨네요. 1202님께서 저희 친오빠가 중학교 때 제 이름으로 잡지, 어린이 잡지 응모에서 컴퓨터를 받았고요. 와. So in my middle school days, my older brother entered a children's magazine giveaway and won a computer. 중학교 때 컴퓨터면 막 이 386, 286 그런 컴퓨터 아닙니까? 와, wow, still very huge. 그다음에 그리고 인생 경품 중에 최고는 라디오 사연을 보내고요. 샤프 전자사전, 전자사전. 그리고 굉장히 역사를 자랑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That is huge too. So electronic dictionary and also chosen to the second hour opening at a, for a radio program. Legendary radio program that we all know. 와,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또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썸 타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 남친에게 엽서를 자주 썼는데 내용 중에 휴가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바로 휴가 당첨되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제 엽서를 낭독하는 게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오, that is very uniquely interesting. So there was this guy who I was seeing, right? He was off to the military and I used to send him a postcard. And in one of them, I jokingly asked them to give him some leave. And believe it or not, he got it. He later told me that my postcards became so popular that they were read aloud in the barracks. Perhaps that is the biggest prizes out of three prizes that you mentioned. 그렇군요. 이쯤 되면 뭐 당첨의 여왕이신데요. 그렇군요. 아,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이런 비결이 있으신지. 없겠죠. 비결 따윈 어디 있겠어요. 그냥 럭키하신 거죠. 신청곡 함께 주신 곡은요. The That Thing You Do, The Wonders의 곡인데요. 우리 럭키하신 1202님께 바칩니다.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request from 1202님, who so far, by far the luckiest cutie님's, whose stories that I introduced. 오늘 사연 읽어드린 큐티님 중에서는 가장 럭키이십니다. 에일리님께서는 저는 라디오 틀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곡 나온 정도로 당첨됐다고 생각하는 운 없는 사람이라 열심히 듣고 부러워할게요.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는 헤일리님. I'm one of those unlucky people who feels like simply turning on the radio hearing my favorite song is about as lucky as it gets. 아, 그래서 매일 들으시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좋은 곡을 많이 틀어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노래 듣고 또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Charlotte입니다. 1979.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we have reruns, a couple of them. First one at 6 p.m. and again another one the morning after, 2 a.m. the morning after. YouTube is also live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또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요.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Please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샵 1013, 50원, 100원,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51 for short messages, if you're sending in tex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아, 뭐 굉장히 뭐 이 I feel like 저만 별로 이렇게 큰 상품을 못 win한 느낌이네요. 이 큐티님들 사연을 읽으니까 it feels like I'm the only one who hasn't really won anything major in my life. 아, 아까 헤일리님도 못 이기셨다고 했죠. 5750님께서는 일본 관광청에서 주최한 사진 콘테스트 해피 부분에서 1등으로 뽑혀서 남편 아이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항공 숙박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I won first place in the happy category of a photo contest hosted by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그래서 키티로 유명한 그 산리오 퓨로랜드도 갔고요. 와, 여러 가지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단하네요. 항공, 숙박, 모든 경비? That is, 와, probably, 막, 1,000,000원 가까이 되는 어떤 비용 아닐까요? 그렇다면, we have to see that picture. It is only right that we get to see that picture. 그런 정도시면은 저희한테 당연히 사진을 보내주셔야죠.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사진을 얼마나 잘 찍으셨으면 그런 데서 1등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I'm sure that there must be so many contestants because the prize is just so good.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뭐 옛날 일이겠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평생 축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It looks like you need to be congratulated, all your life for that. John Mayer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John Mayer입니다. New Light.

couple of tracks are John Mayer, New Light, and Naked Eyes, Something There to Remind Me. So a John Mayer track was a song sent in by 5750님, who has won the first place for the photo contest hosted by the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So I told 5750님 to upload. It's only right that you upload and show us that picture. And she has actually already. 5750님 says, 진짜 사진 전문가도 있었고 엄청난 사진들이 많아서 내가 왜 뽑혔을까 의아했는데 은퇴한 노부부가 료칸에서 쉬는 뒷모습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뽑혔다고 했어요. I was honestly surprised because there are so many incredible photos by professional photographers. And judges said they chose mine because it captured the warm, peaceful feeling of an elderly retired couple relaxing at a traditional ryokan. 와, 이 사진이었군요. 다시만 했네요. 이게 이 사진만 봐도 약간의 narrative가 있어요. It's just a picture tells a certain story that everybody can relate to without any explanation. 사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사진의 어떤 visual 훌륭함보다는 뭔가 이 사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는 것. I think that is the power of photography, I think for sure. 그래서 타셨군요. 타실만 했습니다.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곡이 생각나네요. Ringo Starr입니다. Photograph.

couple of tracks, Ringo Starr Photograph and the Black Crowes Descending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So that is putting a close to today's topic of, you know, talking about your experiences of winning a big prizes. 많은 또 프라이즈를 받으신 규티님들 앞으로도 많은 프라이즈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One thing though, it's kind of interesting.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보통 이제 weather report를 보거든요. I usually read a weather report right before the program starts. 근데 그때 weather report하고 지금 weather report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나요? The weather has been quite hectic and to say the least. 그래서 아침에 막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였었거든요. The original forecast had it a lot of rain expected for the morning time. 근데 아침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So kind of you know, weather report was kind of not really precise in that fashion. 지금 읽어보니까는 잠깐 소강 상태인데 오후에 또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 최대 60mm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so from afternoon between to evening, 60mm of rain is expected.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또 내리는 그런 시점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 torrential rain is actually expected during that time. So it's maybe good idea to carry an umbrella.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소강 상태여서 이제 개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우산은 항상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So that is end of part 3. 4부에서는 항상 요즘에 이제 화요일날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동요 위클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동요 두 곡, 그 다음에 매칭 송 두 곡 준비했습니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let me put a close on this part with the Quincy Jones song, Ain't No Corrida.

I guess by now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is segment. But again, we introduce a couple of children's songs each week on Tuesdays. And the only difference that you'll find with other 동요 segment, I'm not sure if there are any other 동요 segments, but you know, we provide one matching song, that is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동요 한 곡에 또 매칭을 어떤 대중가요 또는 팝송으로 이제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요, 이 동요계의 굉장히 인기곡 중 하나로 생각되는 달팽이의 하루라는 곡입니다. First song is a song titled 달팽이의 하루, A Day of Snail's Life. A Day in Snail's Life, I think. What I mean by 인기곡, right? You know, when you say a certain song is popular in the world of 동요, it means that children often sing it at the singing contest. 보통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들, 그런 곡들이 이제 인기곡으로 생각되는 그런 곡들이긴 합니다. 달팽이의 하루, 벌써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뭔가 확확 오지 않나요? You can kind of get an idea just by judging by the title of the song. 이 달팽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요, 그렇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착한 동물이라는 그런 수식이 붙죠. When you think of a snail, right? We usually picture something very slow, gentle, and harmless animal, right? 이 곡 역시 그런 달팽이의 느림에 초점을 맞췄는데 느리지만 괜찮아. 아무리 느려도 이 꾸준함을 절대 이기지 못해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So song embraces the very idea. The message is very simple but powerful. It's okay to move slowly, no matter how slow you are, you know, steady persistence is something nothing can beat. 그래서 참 가사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요. 가사는 노래를 듣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달팽이의 하루, 작곡 김진성, 작사 조원경. The singer is 윤하람.

윤하람 달팽이의 하루. What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가사가 보슬보슬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달팽이는 비 오는 날 제일 좋아해. Drip, drip softly falls the rain. Raindrops drifting from the sky. Rainy days are a snail's favorite time. 빗방울과 친구 되어 플립 미끄럼을 타볼까? Making friends with every raindrop, and maybe I'll slide down a blade of grass. 마음은 신나서 달려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My heart is racing far ahead, but the road just never seems to end. 야호, 마음은 바쁘지만 느릿느릿 달팽이. Hooray, my heart is in a hurry, but this little snail moves so slow. 어느새 비 그치고 해가 반짝. Before I know it, the rain has stopped. The sun is shining bright. 아직도 한 뼘을 못 갔구나. And I've barely made it one tiny step. 아직 한 뼘을 못 갔구나. 그 대목이 참 너무 와닿습니다. 윤하람의 달팽이의 하루였고요. So matching song, I kind of had to look, you know, deep into my category of music. 어떤 곡으로 매칭할까 고민하다가 이 곡이 생각나는데 빌리 조엘의 이제 비엔나라는 곡이 있는데요. 약간의 이제 좀 매칭송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Slow down, you crazy child. You're so ambitious for a juvenile. But then if you're so smart, tell me why are you so afraid? Where's the fire? What's the hurry about? You better cool it off before you burn it out. 뭔가 상당히 무리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폭주 열차처럼 달리는 그런 젊은 친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So kind of a contrasting message from 달팽이 하루. So kind of giving a little advice to youth that you know you still have much time. So don't, you know, kind of take it slow and make sure not to crash and burn sort of a message.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른 contrasting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곡에서 그런 생각에서 매칭송으로 결정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입니다. 비에나.

That was Billy Joel, Vienna. So kind of a very different message, right? You know, this song is telling a youngster, you know, slow down, you know, don't go overboard. Don't exert yourself too much, right? So that you make sure that you don't crash and burn.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에 매칭송으로 정해봤습니다. So one more song to go, one more 동요 and another matching song. Again, this is a 동요 weekly segment and every week we introduce two children's song. 좋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바람 작사 파도 작곡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곡인데요. Song titled Composed by Wave and Lyrics by Wind.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죠. 바람이 불고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시원한 바다 위를 둥실두둥실 떠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를 노랫말과 선율로 담아낸 동요인데요. As you follow the images of breeze and the rolling waves, almost feels as if you're gently floating across the sea, and this children's song captures the sounds and spirit of the ocean through its lyrics and melody. 그래서 곡 제일 나중에 바람 작사 파도 작곡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 제목만 들어봐도 들어보고 싶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is is 최미설 작곡, 정혜나 작사, and the singer is 고혜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람 작사 파도 작곡.

바람 작사, 파도 작곡, song by singer 고해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둥실두둥실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나의 바람아. Up and down on rolling waves, sail on my little dream. 바다에 오면 울리는 노래. 바람 작사, 파도 작곡. So, by the sea, the music rings, lyrics by the wind, composed by the waves. 그러면 편곡은 누군가요? 바람 작사, 파도 작곡, 하늘 편곡, arranged by the sky. 한번 이렇게 더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람 작사, 파도 작곡. 매칭송은 이런 가사의 곡이었는데요. 아시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It's not a popular song by the artist, but I liked this song. 주인을 잃고 파도에 실려 떠나갔지. 난또 어제처럼 넘실거리는 순풍에 돛을 올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날 지켜주던 저 하늘에 별 벗삼아서 나 홀로 또 외로이 키를 잡고 바다의 노래 부르며 끝없이 멀어지는 수평선 그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라는 곡인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김동률입니다. 고독한 항해.

김동률 고독한 항해 Lonely Sail입니다. Lonely Sail. I guess that kind of in a nutshell, different perspectives of popular music and 동요 그죠? 동요와 이 대중가요의 이 다른 관점 시점.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좀더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하고 그죠?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일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That is the concept behind the matching songs for 동요 Weekly. Hope you enjoyed it. Let us know if you have any thoughts on this. 그래서 바람 작사 파도 작곡. 아까 제가 해석을 할 때, 약간의 그런 그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번역에 두둥실 두둥실 파도를 타고 so up and down on rolling waves 항해하는 나의 바람아 sail on my little wind 제가 dream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바람아 sail on my little wind. Just a little correction there. So, hope you enjoyed today's show.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 경품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항상 들뜨게 하는 그런 거가 그런 면이 있죠. So that's why I try to prepare even the smallest gift. 근데 one of our cutie님, 뽀글님이 계속 이제 메시지 주셨는데, 보테로는 여전히 굉장히 긴 줄서기를 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테로 전시전. 잘 보셨다고요, 뽀글님도. 그렇군요. I guess it's a popular exhibition for sure. 감사드리고요. 큐티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ll see you tomorrow. Okay. This is 시인과 촌장. The song is 푸른 돛.

And I can see more cute check-in messages from our Benny Morning Groover. Hello, Benny.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elcome, welcome. You are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nd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ys, 처음으로 시작과 함께하네요. 아침 출근할 때 라디오로 듣다가 푹 빠져버린 Morning Groove 하트.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하는 청모날이래요. 알고 보니 이 친구와 같은 날 같은 결혼식장에서 다음 시간대에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그날 두탕 뛰고 올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wow. Can this be possible even? So a friend of you will be getting married and right after that wedding at the very same venue, another friend of you, another friend of you from the company will be getting married. So you have to attend two weddings in a row. 이게 뭔가 그 회사 앞에 있는 그런 결혼식장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우연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동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그죠? 잘 다녀오시고요. 청모도 잘 하시고 재밌겠네요. And for MG Q&A, I asked you guys a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천희성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천희성님께서 잽싸게 또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이 넉넉치 않아서 부모님이 옷을 잘안 사줘서 고딩 때부터 알바하면서 옷을 사재꼈지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일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옷잘 입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팀원이 팀장님 스타일은 패션 포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칭찬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패션 포탈 스타일이라고 멋쟁이신가 보네요. 뭐 이렇게라도 칭찬 받는 게 낫죠. 사람들이 적어도 옷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I still love buying clothes so much. My family wasn't well off, so my parents didn't really buy me clothes, which led me to work part-time jobs since high school to buy a ton of them. And I changed companies not long ago, and while I have never heard from my CEO saying that I do my job well, I have heard them say I dress well. 저도 이런 말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단한 번도. 옷 되게 잘 입는다. 막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못 듣는 것 같은데. I guess when it comes to, you know, having lik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just have to be born with it. 이건 뭔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우리 멋쟁이 찬이성 모닝그루버 사연 봤고요. 금수저 신바님, 굿모닝. 저는 게임이요. 초딩 때 PC방 갔던 게 그렇게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지금도 게임은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PC방 가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영한 노래 듣고 싶어서 코르티스의 Red Red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you still enjoy playing games, but you don't go to PC rooms anymore like you used to back in the days. But the fact is that you still enjoy playing the game. 게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면 성인 돼서도 뭐 핸드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간간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좋아요. 영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우리 박오리 팀장님께서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밴드 노래, 아이돌 밴드는 아니죠. 아이돌이죠.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요즘에 이 친구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건호라는 친구 자꾸 눈이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et's have a listen to this young music. 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Let's have a listen to Curtis Red Red.

And you are with me on this beautiful, beautiful summer day. Now back to MG Q&A. What'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and that you still do now?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Sunset Morning Group.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모닝 그루브 듣는 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절대 아니에요. 썸머 누나의 모닝 그루브가 시작된 2023년은 오늘보다 어리니까요. So I used to lov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still love it right now. You might sound like this is an exaggeration, but Morning Groove did start back in 2023 and I used to be younger back then. 맞아요. 뭐 어릴 때가 뭐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리잖아요. 그쵸? 어제도 어리고 지난주도 내가 어렸고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세지라면 더더욱 좋아요. As long as it's a compliment about Morning Groove, I love it. So keep it coming in. 너무 감사합니다. 와, 2023년에 시작했구나. 와, 저는 2023년이 벌써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나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Like, do you guys remember vividly what happened back in 2023? Like, of course, I do remember launching the program. 와, 그때 TBS 그때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름 그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가 돌아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Although the programs were really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at least, you know, the employees here were getting salaries, they were getting paid, and we had better infrastructure. 아, 그러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갑자기 또 슬퍼졌어. 아, 진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TBS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서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저는 웹툰이요라고. Okay, so you used to enjoy watching the webtoon? 그때 웹툰이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을 즐겨보셨군요. 하긴 저 중학교 때도 사람들이 웹툰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성인 돼서도 웹툰 그렇게 재밌게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우리 팀장님 또 소환됐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인 거죠. So what she does is that she would watch, you know, the hot dramas these days only through webtoons because it's faster. Only because it's faster.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웹툰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님 이거 봤어요? 이러면은 웹툰으로 다 봤어 이미 막 약간 그렇게 엄지손가락이만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아마 추구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로 웹툰을 보신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웹툰 좋아요. Ben's Burr responded, Regardless of age, as a kid or as a grown-up, I consistently liked cartoons and anime. 맞아요. 어렸을 때 만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쵸? There, I used to be like fixated on that specific channel that only plays cartoon. 그 니콜로디언? 그거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고 투니버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못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뉴스 틀면은 막 이거 왜 재미없는 거 왜 봐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있네요. 이게 또 나이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쵸? I guess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depending on your age. I used to hate my parents for watching the news. 막 I was really just upset when they would just flip the channel and turn on the news. But now I totally get that why they enjoyed watching it.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맞았지만 요즘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어떡해. 세월이 야속해. 체육부장님, 굿모닝.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바닐라 쉐이크 준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갈 때 항상 데리고 가주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생수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추억이 도는 NSYNC의 I want you back 신청해요. 나이에 비해서 철없는 사람 한 명 추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BTS가 최근에 이거 춤 되게 막 까리하게 이렇게 춰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J-Hope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서 I guess it was J-Hope and Jungkook who were involved in this challenge I want you back challenge Take a look at it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But that's interesting Vanilla Shake I never heard of this kind of story Like you would go to the gasoline station to fill out the gas and they would give you milkshake
or vanilla shake?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혹시 미국에서 잘하셨나요? 우리 체육 부장님? 뭔가 미국 바이브인데 이거? 보통 제 기억으로는 두루마리 휴지 주거나 뭐 그쵸? 뭐 휴지 그냥 주고 물 주고 이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바닐라 씨 왜 혼자만 이런 데 가셨어요? 지금 이런 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뭐 이런 서비스 없나요?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아들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음식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 등등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throwback jam,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SYNC, I Want You Back.

Germany Morning Groover greeted u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What y'all? Good morning here on Morning Groove. 신상아 모닝그룹께서 차분하게 굿모닝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처진 줄기 줄 묶어주고 풀 뽑고 나왔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죠? So 신상아 모닝그룹 said, I just came out after weeding and typing up the sagging cherry tomato stems in the vegetable garden.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또 줄도 묶어주시고. Okay, back to our MD Q&A. 우리 토토님께서 저는 초코 과자요. 초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감자 과자도 여전히 좋아하네요. So they're talking about the snacks that they used to love when they were a kid and they still love it so much. 맞아요. 어릴 때 취향이랑 이제 성인 될 때 그 취향을 똑같이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꽃갈 과자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최애 과자예요. 이렇게 안 바뀌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과자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안으로 잘 안 보여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I have loved assembling plastic models since I was young and I still love it now. However, because of my eyesight these days, I can't see well, so even this isn't easy.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대로 나는 좀 여전히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한데도 하는 거

잖아요. 그럴 때또내 추억도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내 시간 보내는 거죠.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저는 어릴 때 조립블럭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에펠탑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장 때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면세점에서 마주했던 그 블럭 본국 위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답니다. So I have loved Let Thing, I believe, since I was a child, and I still love it now. I really like models of world-famous buildings such as the Eiffel Tower or the Opera House. I happened to pass through the Copenhagen airport during a business trip in the past, and my heart still flutters when I think of those Letting's home country that I encountered at the duty-free shop back then. 어느 정도 하셨네, 이 레땡 조립블럭을. 이게 뭐 에펠탑, 오페라 하우스 뭐 이렇게 테마별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거 조립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하나하나 하고 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거 아이가 특히 사달라 그러면 아빠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뭐 오빠 때문에도 그렇고 레땡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땡 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you don't play around with it consistently. All you do is try to, build up the blocks and you finally, finish and then you're done, right? What else do you do with it? 그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뭔가 관찰? Take selfie? 그래서 좀, 아까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 그러면은 완성하고 또 다음 거또 사고 새로 하면 또 사고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오빠가 만든 거 제가 부신 적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I'm not spoiled that much. 좀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려가지고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yways,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저는 어젯밤에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더웠네요. 아이고, 퇴근하고 수리하러 가는 길에 모닝그룹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흐린 날씨에는 영국 계엄성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Oh my god, the air conditioner broke and I've been mentioning how cool it is during the nighttime. 아, 진짜 제가 막 저녁엔 선선하다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난 사연이 있으셨군요. 요즘 고치려고 그러면은 막 웨이팅 길고 이런 거 아니겠죠?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루빨리 에어컨 잘 고치셔가지고 좀 선선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으로 너무 감사해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till love and also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growing up as a kid.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조금 모닝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Nell, 기억을 걷는 시간.

하도 좋은 모닝 그루브. 듣기만 해도 좋은 모닝 그루브.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만 바라봐 주시고 예쁘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 그루브 파이팅, TBS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난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외쳐 외쳐 많이 많이 외쳐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our segment after listening to Coco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Lunch Song Project featuring 손태진, 바라만 봐도 좋아요.

깔끔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걔는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an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전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Group said. 아, 대박! Nirvana 에 미쳐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굿굿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우!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i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크립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up.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을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펭귄킬러님께서 여의주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모닝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저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

심지어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ve morning, 그러면.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와우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allow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컨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y,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보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모기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방! 이런 모기예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Oh,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ito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떡지껏처럼 안아줘 이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6297. 괄시? 어,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오는데.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ja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주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또 땡입니다. 어떡해,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생긴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Universe.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루버, 1398 모닝그루버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루버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루버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루버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잘,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1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총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근데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주세요. We'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이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자려면은 이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예쁜

Our new morning groover, 김서연 morning groover says, 우, 놀래라. 감사합니다. 써니 닉네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morning groover, 오늘부터 써니라고 제가 또 호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써니 morning groover 자주 봬요. Because it's a sunny morning. It's gonna be sunny morning every single day with you.

Good morning, Groovers, since you guys always brighten my day. Oh my gosh, can I be this happy every morning?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거 진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실컷 나눠보도록 해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ill today?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Dragon Duck, 우리 용덕머닝그룹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체육 시간에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첫 직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2000년부터 26년째 테니스와 동거 중입니다. Wow, so you started playing the tennis when you were in freshman in college. And when you first started your job, they had this tennis court in your company or near your company. And you've been doing it since 2000. And you've been doing it for 26 years. 그럼 뭐 테니토계의 마스터이신가요? 안 보고도 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쵸? 막 공이 뭐 여기서 날라오든 저기서 날라오든 뭐 백핸드, 언더핸드, 막 하이핸드 막 이러면서 내가 못 치는 공은 없다. 난 드래곤 덕 이러면서 따다다당 막 이렇게 빰빰빰빰 이렇게 비장한 음악과 함께 치시는 것 같은데 야 이러면 이 정도만 강습해도 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 꾸준히 한 10년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if you kind of immerse yourself on something for at least 10 years, you can totally become a master in that area. And imagine, Dragon Duck has been playing tennis for 26 years. Ooh, 어떤 마스터가 되셨을지. 테니스의 어떤 마스터 우리 드래곤 용덕님으로 제가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아, 저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거머리 잡고 산에서 치캐 먹고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깔고 눈썰매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해서 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njoying the nature. You've been loving it since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do because you would just play around in nature with your friends. You would do all sorts of different activities and you still love enjoying the nature, so which is why you moved to a place near those green areas. 초록초록한 거 보면 그 힐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좀 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we're surrounded by this concrete jungle. If you are surrounded by concrete jungle, sometimes it's good to look at those green colors, tall tree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뭔가 그 제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말 우거진 그 숲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 다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머리가 딱 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데를 가야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You know? So being in those isolated natural areas, it makes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You know, during your daily life, because you're always caught up so busy doing your work and everything. 그래서 자연이 이래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자탄풍 보물.

That was Jeju Sonyeon with Ibundan Sejjaejul. I hope all is well outside the studio. Seems like they're really busy outside. 밖에서 막 이종규 팀장님 막 날라오셔가지고 윤 감독님이랑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I think they're really busy outside the studio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아까도 박원희 팀장님께서 토크백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노래 더 붙일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히 뭔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Morning Givers. 여러분들 문자 좀더 읽어볼게요. Wonder how Morning Giver responded regarding MG Q&A question.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라디오입니다. 초딩 때 장근서님이 진행한 라디오 친구 따라서 처음 들은 이후로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선무PD님 무한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it's obviously radio. I started to listen to 장근석's radio program with my friend, and I'm still loving it.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 저도 라디오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지금도 라디오 좋아하고 라디오쟁이잖아요. 완전 라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 Why didn't I come up with radio? Oh my gosh.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doing and loving consistently.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좋아한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처음 즐겨 들은 게 볼륨을 높여요였어요. 유인나 씨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진짜 맨날 보내고 사연 보내서 막 선물도 받고 진짜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유인나 볼륨을 높여요를 제작한 담당 PD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So I used to be a huge, huge fan of this radio program, and I ended up working with the producer who actually produced that program. 이렇게 또 인생을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경험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종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선배님 잘 계시죠? 0421 우리 민준 리나나 모셨네요. 웰컴 웰컴. 라이브 너무 기대했는데 정작 문자 참여를 못하고 있었어요. 유유. 급하게 정차하고 보내요.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다렸거든요. 라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출석 체크 성공 하셨네요. I'm loving to receive these kind of messages that you have been actually expecting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and waiting for that moment to participate by sending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또 스윗하고 러블리하신 거예요, 도대체. 민준 리나만 항상 잘 뜨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할 때요, 그쵸?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학교는 잘 데려다 주신 거죠? 학교 잘 갔고요.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약간의 프리타임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바쁘죠, 그죠? Moms are busy these days.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오늘 좀 재밌었어요. 뭐 항상 재밌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re-listen to our past episode and even re-watch our past episodes of Morning Groove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제가 그저께 거를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All 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We also have our Instagram account, so if you are interested,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가끔 제가 쇼츠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homas Rhett, Die a Happy Man.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McFly, just my luck to get us started on this Tue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July 7th. Yes, July 7th. 7월 7일, lucky 7-7. Must be a lucky day. I hope it is a lucky day for all the kittenims out there tuning in. And the time is almo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via Boiner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find our chatting room and say hello. 또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을 위한 공간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채팅 섹션 마련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today and 2 a.m. tomorrow for rerun show. 왜 나는 이 경품 한번 못 타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murmuring to yourself, how come I never won anything in my life? 어제 바로 저희 프로그램 오픈 채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This something that happened in our open chat yesterday. 키티님 중에 한 분께서 지난주에 그 쿨의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신다고 하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o one of our cutie-nims who I mentioned last week was heading to a concert by 이재훈, who was a member of Cool. 근데 그분이 콘서트에서 경품에 당첨이 되셨는데 무려 1등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So she won a prize. She didn't just win a prize. She won the grand prize. 해외 호텔 숙박권이었나요? I think it was accommodation, you know, hotel accommodation at an international, some hotel abroad, which is huge, right? 대상 당첨이니까 뭐 굉장한 그런 어떤 value의 그런 경품이었겠죠. 근데 이 가위바위보로 1등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경품을 따신 거 보면은 뭐 당첨이라기보다는 거의 쟁취해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So the winner was decided by this huge game of rock paper scissors. I'm sure that there must been thousands of people. That means that our Kyutinim has defeated these thousands of people in the game of rock paper scissors. 그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와. I mean, what are the odds, right? You know, beating the rest thousands of people to win the grand prize, right? 이 소식을 들은 큐티님,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는 큐티님들은 나는 저런 거 한번 왜 평생 못 할까? So our cutie-nims in the chatting room was saying, you know, how come I never win anything like that? You know, I mean, what are those people, you know, doing to be able to win such grand prizes, right?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거 평생 못 할까?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면은 정말 소수의 능력자들만 얻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So I do hear a lot of people around me say the same thing. You know, why does you know everyone else but me seem to win, right? 근데 경품이란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이고 뭔가 하나의 축제 같지 않나요? Let's be honest, right? The words prize alone is enough to get us excited, right? 그래서 아마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경품을 드리는 것일 테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어서 정상화가 돼서 또 경품을 드릴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Hopefully our program will be back to you know, full speed, and we'll be able to surprise our listeners with some giveaway again, right?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크고 작은
경품들 한 가지씩 이겨본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I'm sure that you have at least one experience of winning just the small prizes even, right?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얼마나 럭키한 분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타본 가장 큰 경품. That is the question. So what is the biggest prize you've ever won? 이게 뭔가 경품이라는 거는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공짜로 이 기브웨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겨보신 적 있는지 어떤 경품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And congratulations to again to the cutie name who has won a hotel accommodation, a hotel somewhere abroad. She didn't really specify which hotel, but you know, 뭐 해외 호텔이라면 뭐 안 좋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해외 뭐 이 원스타, 투스타 호텔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에 TBS EFM 라.

라이브에 오시면은 공짜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짜라는 게 당연한데, 그죠? 뭐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Let's get to a song.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서 또 하셨다니까. 이재훈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눈의 선물.

이재훈, 네. 쿨의 이재훈이죠. 눈의 선물. So, talking about prizes and I asked our engineer, 이정규 팀장님, what he has won, what kind of prizes he has won. And he says, 로봇 청소기 and notebook, a laptop. So he has won a 로봇 청소기 and laptop. At a conference, 학회에 가셔서 로봇 청소기와 노트북을 받으셨답니다. That is huge. And he said the robot 청소기 was too big. And he had hard time carrying it to his home. 그렇군요. 학회 가서 또 받으셨다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시고, 와, 멋집니다. 저도 학회 가서 받고 싶은데. I don't really belong to any 학회. 어디 학회에 가입을. 농담이고요.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biggest prize you have ever won in your life? 지금까지 타본 가장 큰 경품. I guess it's gonna be kind of hard to beat our QT님 who has won a hotel voucher, hotel abroad, right? Voucher for a hotel abroad. Kind of hard to beat. If you have something bigger, please let me know. 같이 기쁠 것 같아요, 왠지. 더 뭔가 이렇게 큰 걸, 따내셨다고 하면은. I think I'm on the, not so lucky side, I think. 딱히 뭐 저도 크게, excuse me. 뭔가 이렇게 경품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I think, interestingly, I have won a couple of 경품. And both happen to be earphone and headphone. 두 번 정도 제가 경품 받은 적 있는데 both of them were like either earphone or headphone. 굉장히 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I think it was one of those 댓글 남기기 event. I think held by some, you know, a retailer that sells like audio equipment. 그러니까 오디오 어떤 그런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댓글 남기기. So the ones who left write the best review or best comment about certain like theme, right, is selected as the winner for the earphone or headphone. So I won a couple of times. 두 번 제가 해서 와 이런 오디오 기기랑 내가 좀 인연이 있나라는 내가 소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굉장히 그 경품을 이렇게 이기는 그 기쁨은 정말 크죠. I think even a small like a coffee voucher, and we used to you know give away like coffee vouchers on this show. 그때도 이제 커피 바우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얼마 안 하잖아요. It's just only like 2,000 원 or 3,000 원, 2,000 or 3,000 won. But the winners always seem so delighted, so excited to win even a small coffee voucher. 그래서 이 경품이라는 게 꼭 그 face value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I think the gifts have just a way of making people happy, even a small amount. That is.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경품 어떤 것일까 궁금하네요. 알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갈까요? This is Hot Chocolate. Everyone's a winner.

everyone's a winner, hot chocolate. So, 8280님,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5월에 대사님 오셨을 때, talking about 콜롬비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 오셨을 때 전시회 티켓 당첨돼서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자랑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운이 종종 오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Oh, you were one of the lucky five winners of the tickets to see the Fernando Botero, who is a Colombian artist, which was a gift presented by ambassador to Korea, Colombian ambassador to Korea. 콜롬비아 대사님께서 선물을 준비 오셨었죠. So, 8280님 says, when the ambassador, Colombian ambassador visited the program in May, I won tickets to the exhibition to Fernando Botero. I was so happy that I couldn't stop telling everyone about it. I think actually I prefer these kind of a little gift that brings a happiness. 맞습니다. 이 소소한 행운, 그죠? 어떻게 보면 티켓이 뭐 막 엄청 비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I mean, you know, 하지만 꼭 티켓이 이제 공짜라는 것보다는 이런 티켓을 받음으로써 또 그런 문화 체험,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게 또 두 장을 드리니까 you know, you could always bring somebody with you and have some good time.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간을 선물 받았다라는 느낌이 더 크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I think those kind of gifts are the best gifts. 저도 항상 이런 exhibition 티켓, 이런 공연 티켓 역시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Hopefully I'll be able to get my hands on more of those kind of tickets that I could, you know, gift our listeners and for listening to our show. 아, 이렇게 또 협찬을 해야 되는데, 아, 협찬을 해주시는 데가 아직 별로 없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 드론 낙타님께서는, 와, 저는 심지어 그 흔하디 흔한 5,000원 그 로또도 안 되더라고요. I can't even win those, the smallest amount of, 로또. 5,000원. 5,000원. 그렇군요. I think, yeah, I mean, most of us, I think, feel that way too. 나는 뭘 사도 정말 다 잘 돼. 다 이겨. 막.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I think even if they do frequently win those kind of prizes, I don't think they will say it. 주위에 굳이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요? 다 주위에 들어보면 나는 그런 거 이겨본 적 없어. I never hear anybody who actually won anything, right? 그런 거 보면은 I think they may be keeping it to themselves, maybe. That is my interpretation. Okay, so we'll be back with the part two with the weather report after this song. This is Rita Ora, I Will Never Let You Down, Rehab Remix.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I guess that is like the theme song for us for today's show. Hopefully, we can all be that someone who takes it all. 근데 또, 이 승자 독식의 세계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The world, the winner takes it all, where the winner takes it all, kind of harsh, right? So maybe, you know, people can share things. 영신님께서는 굉장히 큰 거를 또 받으셨네요. 라디오 사연 중에 기타 이야기를 쓰고 당첨이 되면은 기타를 선물로 주는데 제 사연 나오고 기타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와, 그 사연을 시작으로 소소한 라디오 경품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당첨됩니다. 그렇군요. I once wrote in to a radio show with a story about guitars, and when my message was chosen, I actually won a guitar. 기타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직 이 포장을 박스를 안 뜯은 기타 사진 맞죠? 아직까지 그럼 안 뜯으신 건가요? 기타는 쳐줘야 되는데. 그 사연을 시작으로 So ever since then, I've been lucky enough to win small prizes from radio show here and there, right? Just often enough that I forget about it before next one comes along. 와우. Wow. 굉장히 이 소질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연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it takes a lot of talent, especially if you want it from a radio show. Being the producer of radio show, I know how these things work, right? 사연 중에 이제 뽑히셨다면은 그만큼 귀에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연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집니다. 기타라. 와, 기타를 경품으로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타가 많은데도 기타를 경품으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타라는 게 you can never have enough guitars, right? They say. 기타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영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 프린스의 이제 기타가 생각이 나네요. Let's go for it. Prince guitar.

Prince Guitar, which was my song selection for Young Shinin Nim's story, who has won a guitar. 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요. 기타를 당첨받으셨다니. And the following track was I Don't Have the Heart, James Ingram. So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굉장히, 와, 많이 받으셨네요. 1202님께서 저희 친오빠가 중학교 때 제 이름으로 잡지, 어린이 잡지 응모에서 컴퓨터를 받았고요. 와, okay. So in my middle school days, my older brother entered a children's magazine giveaway and won a computer. 중학교 때 컴퓨터면 막 이 386, 286 그런 컴퓨터 아닙니까? 와, still very huge. 그 다음에 그리고 인생 경품 중에 최고는 라디오 사연을 보내고요. 샤프 전자사전. 전자사전. 그리고 굉장히 역사를 자랑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That is huge too. So, electronic dictionary and also chosen to the second hour opening at a, for a radio program. Legendary radio program that we all know. 와,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또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썸 타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 남친에게 엽서를 자주 썼는데 내용 중에 휴가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바로 휴가 당첨되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제 엽서를 낭독하는 게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오, that is very... uniquely interesting. So there was this guy who I was seeing, right? He was off to the military, and I used to send him a postcard, and in one of them I jokingly asked them to give him some leave, and believe it or not, he got it. He later told me that my postcards became so popular that they were read aloud in the barracks. Perhaps that is the biggest prizes out of three prizes that you mentioned. 그렇군요. 이쯤 되면 뭐 당첨의 여왕이신데요. 그렇군요. 아,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이런 비결이 있으신지. 없겠죠. 비결 따위는 어디 있겠어요. 그냥 럭키하신 거죠. 신청곡 함께 주신 곡은요, The That Thing You Do, The Wonders의 곡인데요. 우리 럭키 하신 1202님께 바칩니다.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request from 1202님, who so far, by far the luckiest cutie님's, whose stories that I introduced. 오늘 사연 읽어드린 큐티님 중에서는 가장 럭키이십니다. 에일리님께서는 저는 라디오 틀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곡 나온 정도로 당첨됐다고 생각하는 운 없는 사람이라 열심히 듣고 부러워할게요.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는 헤일리님. I'm one of those unlucky people who feels like simply turning on the radio, hearing my favorite song is about as lucky as it gets. 아, 그래서 매일 들으시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좋은 곡을 많이 틀어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노래 듣고 또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Charlotte입니다. 1979.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we have reruns, a couple of them. First one at the 6 p.m. and again another one the morning after, 2 a.m. the morning after. YouTube is also live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또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요.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Please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 100원,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51 for short messages, if you're sending in tex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아, 뭐 굉장히 뭐 이 I feel like 저만 별로 이렇게 큰 상품을 못 win한 느낌이네요. 이 큐티님들 사연을 읽으니까 it feels like I'm the only one who hasn't really won anything major in my life. 아, 아까 헤일리님도 못 이기셨다고 했죠. 5750님께서는 일본 관광청에서 주최한 사진 콘테스트 해피 부분에서 1등으로 뽑혀서 남편 아이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항공 숙박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I won first place in the happy category of a photo contest hosted by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그래서 키티로 유명한 그 산리오 퓨로랜드도 갔고요. 와, 여러 가지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단하네요. 항공, 숙박, 모든 경비? That is, 와, probably, 막 1,000,000원 가까이 되는 어떤 비용 아닐까요? 그렇다면 we have to see that picture. It is only right that we get to see that picture. 그런 정도시면은 저희한테 당연히 사진을 보내주셔야죠.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사진을 얼마나 잘 찍으셨으면 그런 데서 1등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I'm sure that there must be so many contestants because the prize is just so good.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뭐 옛날 일이겠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평생 축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It looks like you need to be congratulated, all your life for that. 존 메이어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존 메이어입니다. New Light.

Couple of tracks are John Mayer, New Light, and Naked Eyes, Something There to Remind Me. So a John Mayer track was a song sent in by 5750님, who has won the first place for the photo contest hosted by the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So I told 5750님 to upload. It's only right that you upload and show us that picture. And she has actually already... 5750님 says, 진짜 사진 전문가도 있었고 엄청난 사진들이 많아서 내가 왜 뽑혔을까 의아했는데 은퇴한 노부부가 료칸에서 쉬는 뒷모습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뽑혔다고 했어요. I was honestly surprised because there are so many incredible photos by professional photographers. And judges said they chose mine because it captured the warm, peaceful feeling of an elderly retired couple relaxing at a traditional ryokan. 와, 이 사진이었군요. 다시만 했네요. 이게 이 사진만 봐도 약간의 narrative가 있어요. It's just a picture tells a certain story that everybody can relate to without any explanation. 사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사진의 어떤 visual 훌륭함보다는 뭔가 이 사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는 것. I think that is the power of photography, I think for sure. 그래서 타셨군요. 타실만 했습니다.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곡이 생각나네요. Ringo Starr입니다. Photograph.

많은 또 프라이즈를 받으신 큐티님들 앞으로도 많은 프라이즈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One thing though, kind of interesting.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보통 이제 weather report를 보거든요. I usually read a weather report right before the program starts. 근데 그때 weather report하고 지금 weather report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나요? The weather has been quite hectic and to say the least. 그래서 아침에 막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였었거든요. The original forecast had it a lot of rain expected for the morning time. 근데 아침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So kind of you know weather report was kind of not really precise in that fashion. 지금 읽어보니까는 잠깐 소강 상태인데 오후에 또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 최대 60mm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so from afternoon between to evening 60mm of rain is expected.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또 내리는 그런 시점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 torrential rain is actually expected during that time. So it's maybe good idea to carry an umbrella.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소강 상태여서 아 이제 개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우산은 항상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So that is end of part 3. 4부에서는 항상 요즘에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동요 위클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동요 두 곡, 그 다음에 매칭 송 두 곡 준비했습니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let me put a close on this part with the Quincy Jones song, Ain't No Corrida.

At the singing contest. 보통 동요대회에서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들. 그런 곡들이 이제 인기곡으로 생각되는 그런 곡들이긴 합니다. 달팽이의 하루. 벌써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뭔가 확확 오지 않나요? You can kind of get an idea just by judging by the title of the song. 이 달팽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요. 그렇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착한 동물이라는 그런 수식이 붙죠. When you think of a snail, right? We usually picture something very slow, gentle, and harmless animal, right? 이곡 역시 그런 달팽이의 느림에 초점을 맞췄는데, 느리지만 괜찮아. 아무리 느려도 이 꾸준함을 절대 이기지 못해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So song embraces the very idea. Message is very simple but powerful. It's okay to move slowly, no matter how slow you are, you know, steady persistence is something nothing can beat. 그래서 참 가사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요. 가사는 노래를 듣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달팽이의 하루 작곡 김진성 작사 조원경 The singer is 윤하람.

윤하람 달팽이의 하루. What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가사가 보슬보슬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달팽이는 비 오는 날 제일 좋아해. Drip, drip softly falls the rain. Raindrops drifting from the sky. Rainy days are a snail's favorite time. 빗방울과 친구되어 플립 미끄럼을 타볼까? Making friends with every raindrop. Maybe I'll slide down a blade of grass. 마음은 신나서 달려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My heart is racing far ahead. But the road just never seems to end. 야호! 마음은 바쁘지만 느릿느릿 달팽이. Hooray! My heart is in a hurry, but this little snail moves so slow. 어느새 비 그치고 해가 반짝. Before I know it, the rain has stopped. The sun is shining bright. 아직도 한 뼘을 못 갔구나.

And I've barely made it one tiny step. 아직 한 뼘을 못 갔구나. 그 대목이 참 너무 와닿습니다. 유나람의 달팽이의 하루였고요. So matching song, I kind of had to look, you know, deep into my category of music. 어떤 곡으로 매칭할까 고민하다가 이 곡이 생각나는데 빌리 조엘의 이제 비엔나라는 곡이 있는데요. 약간의 이제 좀 매칭송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Slow down, you crazy child. You're so ambitious for a juvenile. But then if you're so smart, tell me why are you so afraid? Where's the fire? What's the hurry about? You better cool it off before you burn it out. 뭔가 상당히 무리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폭주 열차처럼 달리는 그런 젊은 친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So kind of a contrasting message from 달팽이 하루. So kind of giving a little advice to youth that you know you still have much time. So don't you know kind of take it slow and make sure not to crash and burn sort of a message.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른 contrasting 이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곡에서 그런 생각에서 매칭송으로 결정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입니다. 비에나.

That was Billy Joel, Vienna. So kind of a very different message, right? You know, this song is telling a youngster, you know, slow down, you know, don't go overboard. Don't, I don't know, exert yourself too much, right? So that you make sure that you don't crash and burn.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에 매칭송으로 정해봤습니다. So one more song to go, one more 동요 and another matching song. Again, this is a 동요 weekly segment and every week we introduce two children's song. 좋습니다. 두 번째 곡은 바람 작사 파도 작곡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곡인데요. Song titled Composed by Wave and Lyrics by Wind.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죠. 바람이 불고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시원한 바다 위를 둥실두둥실 떠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를 노랫말과 선율로 담아낸 동요인데요. As you follow the images of breeze and the rolling waves, almost feels as if you're gently floating across the sea, and this children's song captures the sounds and spirit of the ocean through its lyrics and melody. 그래서 곡 제일 나중에 바람 작사 파도 작곡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 제목만 들어봐도 들어보고 싶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is is 최미설 작곡, 정혜나 작사, and the singer is 고혜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람 작사, 파도 작곡.

바람 작사, 파도 작곡, song by singer 고해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둥실 두둥실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나의 바람아. Up and down on rolling waves, sail on my little dream. 바다에 오면 울리는 노래. 바람 작사, 파도 작곡. So, by the sea, the music rings, lyrics by the wind, composed by the waves. 그러면 편곡은 누군가요? 바람 작사, 파도 작곡, 하늘 편곡, arranged by the sky. 한번 이렇게 더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람 작사, 파도 작곡. 매칭송은 이런 가사의 곡이었는데요. 아시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It's not a popular song by the artist, but I liked this song. 주인을 잃고 파도에 실려 떠나갔지. 난 또 어제처럼 넘실거리는 순풍에 돛을 올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날 지켜주던 저 하늘에 별 벗삼아서 나 홀로 또 외로이 키를 잡고 바다의 노래 부르며 끝없이 멀어지는 수평선 그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라는 곡인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김동률입니다. 고독한 항해.

김동률 고독한 항해 Lonely Sail입니다. Lonely Sail. I guess that kind of you know in a nutshell different perspectives of popular music and 동요 그죠? 동요와 이 대중 가요의 이 다른 관점 시점.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좀 더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하고 그죠?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일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That is the concept behind the matching songs for 동요 Weekly. Hope you enjoyed it. Let us know if you have any thoughts on this. 그래서 바람 작사 파도 작곡 아까 제가 해석을 할 때 약간의 그런 그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번역에 두둥실 파도를 타고 so up and down on rolling waves 항해하는 나의 바람아 sail on my little wind 제가 dream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바람아 sail on my little wind Just a little correction there. So, hope you enjoyed today's show.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 경품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항상 들뜨게 하는 그런 거가 그런 면이 있죠. So that's why I try to prepare even the smallest gift. 근데 one of our cutie님's, 뽀글님이 계속 이제 메시지 주셨는데, 보테로는 여전히 굉장히 긴 줄서기를 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테로 전시전. 잘 보셨다고요. 뽀글님도. 그렇군요. I guess it's a popular exhibition for sure. 감사드리고요. 큐티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ll see you tomorrow. Okay. This is 시인과 촌장. The song is 푸른 돛.

0: Barbecue 带来的索纳姆，两位在读完这部作品之后感觉怎么样呢？王老师又笑了。
1: 这个其实是非常。

That was 100 Years by 5-4 Fighting. Hello, hello.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all tuning in at this moment? Good morning to you all. It's a fabulous and beautiful, beautiful morning, isn't it?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듯 최근에 좀 확인자살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들이 2001년도 월드컵 바로 1년 전이죠? 그때는 겨우 35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4년 뒤에는 90년대생 중에서 가장 첫 세대가 40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되게 젊게 살고 내 영혼은 젊은데 누가 이렇게 또 확인사살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But, you know, people always say that they feel younger inside. You know, they have that young spirit and young soul. But our bodies follow the calendar and our minds seem to be runn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schedule.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I mean, which is exactly why we shouldn't postpone that happiness, which is so important, for some distant future.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을 만끽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life moves a little too fast for that someday to arrive. You know, happiness is such a relative term, so I believe that anyone could be happy.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는 게 너무 야속하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찰나 같은 시간인데 막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확인사살 당하면서 아 놀라지 말고 그냥 그래 더 행복해져야겠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주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Let's all be happy. Enjoy this moment all together. Alright, so who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누가 누가 모닝그룹을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7703, 안녕하세요. 아침에 모닝그룹을 듣는 게 찐 행복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is my genuine happiness. Oh, thank you. 아침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일단은 월수금이고 언제까지 월수금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everything is just so uncertain, but we just gotta enjoy this moment and just hope for,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every single day 24/7 here at TBS EFM. TBS fighting! Wonder Help Morning Groover said, 썸머 PD님 등장! 두둥! 모닝입니다. 두둥 하니까 OTT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참교육 보셨나요? So I just started watching that drama from yesterday and I'm on my third episode. Oh my god, it's so fun.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액션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존 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K 액션 참교육. 그 김무열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Oh my god, I highly recommend Morning Groovers. 뭔가 좀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Anyway, a little bit of TMI from me. 코코 모닝 그루버 오셨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우리 반장 영 H 모닝 그루버, 상민님, Ben Sproul also saying hello to me, hello, hello. 그리고 Dr. Paper says, Good morning, 서머 PD님. 난 행복할 거야. 곧 5학년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5학년도 행복하고 우리 1, 2학년들 저학년 어린이들 성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 번만 외쳐봐요. 난 행복할 거야! 무슨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다 즐겨야 됩니다. 인생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굿모닝이요. 왠지 썸머피디님은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뭔가 철없는 그런 느낌이실 듯요. 칭찬, 칭찬. Thank you. So you think that I would be maintaining this kind of character that I have, you know, energetic, a little silly until I get older. 아, 그러게요. 사실 지금도 제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막 차분한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 들면 차분해야 되나요? 그죠? 저는 시끄럽고 재밌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I'm gonna be like the cutest grandma ever who's able to make jokes, who's able to dance around whenever I want to. Because life is good. 인생은 즐겨야 되니까 할머니 때까지도 쭉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실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just like this, you can do that always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It is sharp 1013, 51 per one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한테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신청곡까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Oh, actually, let's go ahead and go move on to MG Q&A just right now.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1: Right. 월 초라서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광고 멘트가 안 나가니까 뭔가 또 어색하네요.
0: Since this is like the early part of the month, we don't have any sponsors just yet. So, yeah, no sponsors. We're just going to move on straight to MG Q&A.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It's going to be simple, so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1: 앞으로 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요. 네, 무서운 코너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 오늘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0: So today's question is this. What is something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1: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0: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so much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oday?
1: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0: Well, for me, obviously, I change my preference very often. So I start to like this, and then I start to not like it, and I get interested in other things very quickly. I move really quickly.
1: 저는 좀 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요즘 취미 이거예요 하잖아요. 한 3개월 뒤에 만나면은 요즘에는 이거예요 이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So, yeah, that's how fast I changed my preference. But to come up with that one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I still love the color pink.
1: 어렸을 때 핑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방이 막 핑크였는데 지금도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So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maintaining for quite a long time so far. Yeah, I do love the color pink. And also,
1: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0: I love dancing.
1: 저는 뭐 춤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0: So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I dance for a hobb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alsa dancing. I have been falling in love with that, you know, for quite a long time actually. But come to think of it, I enjoyed dancing when I was a very little kid too.
1: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춤학원 보내달라, 수학하기 싫다, 막 나 춤이나 출랜다, 막 이러면서 쫄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막 춤학원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춤 많이 추고 TMI죠. 좀 그럴 정도로 되게 그냥 춤추고 이렇게 신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So yeah, I guess I enjoy dancing. I love the color pink since childhood until now. But I want to see your answers, Morning Groover.
1: 여러분, 이 Morning Groover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I will be waiting for all of your fun responses, Morning Groovers. Now we're gonna take a song break. This is Rod Stewart, Forever Young.

And I can see more cute check-in messages from our Benny Morning Groover. Hello, Benny.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elcome, welcome. You are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nd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ys, 처음으로 시작과 함께하네요. 아침 출근할 때 라디오로 듣다가 푹 빠져버린 Morning Groove 하트.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하는 청모날이래요. 알고 보니 이 친구와 같은 날 같은 결혼식장에서 다음 시간대에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그날 두탕 뛰고 올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wow. Can this be possible even? So a friend of you will be getting married and right after that wedding at the very same venue, another friend of you from the company will be getting married. So you have to attend two weddings in a row. 이게 뭔가 그 회사 앞에 있는 그런 결혼식장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우연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동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그죠? 잘 다녀오시고요. 청모도 잘 하시고 재밌겠네요. And for MG Q&A, I asked you guys a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좋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Chani Song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Chani Song님께서 잽싸게 또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이 넉넉치 않아서 부모님이 옷을 잘 안 사줘서 고딩 때부터 알바하면서 옷을 사재꼈지요.

a ton of them. And I changed companies not long ago. And while I have never heard from my CEO saying that I do my job well, I have heard them say I dress well. 저도 이런 말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단한 번도. 옷 되게 잘 입는다. 막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못 듣는 것 같은데. I guess when it comes to, having lik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just have to be born with it. 이건 뭔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우리 멋쟁이 찬이송 모닝그루버 사연 봤고요. 금수저 신바님, 굿모닝. 저는 게임이요. 초딩 때 PC방 갔던 게 그렇게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지금도 게임은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PC방 가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영한 노래 듣고 싶어서 코르티스의 Red Red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you still enjoy playing games, but you don't go to PC rooms anymore like you used to back in the days. But the fact is that you still enjoy playing the game. 게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면 성인 돼서도 뭐 핸드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간간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좋아요. 영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밴드 노래, 아이돌 밴드는 아니죠. 아이돌이죠.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요즘에 이 친구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건호라는 친구 자꾸 눈이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et's have a listen to this young music. 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Let's have a listen to Curtis Red Red.

And you are with me on this beautiful, beautiful summer day. Now back to MD Q&A. What'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and that you still do now?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Sunset Morning Group,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모닝 그루브 듣는 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절대 아니에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가 시작된 2023년은 오늘보다 어리니까요. So I used to love listening to Morninggroove and I still love it right now. You might sound like this is an exaggeration, but Morninggroove did start back in 2023 and I used to be younger back then. 맞아요. 뭐 어릴 때가 뭐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리잖아요. 그쵸? 어제도 어리고 지난주도 내가 어렸고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세지라면 더더욱 좋아요. As long as it's a compliment about Morninggroove, I love it. So keep it coming in. 너무 감사합니다. 와, 2023년에 시작했구나. 와, 저는 2023년이 벌써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나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Like, do you guys remember vividly what happened back in 2023? Like, of course, I do remember launching the program. 와, 그때 TBS 그때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름 그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가 돌아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Although the programs were really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at least, you know, the employees here were getting salaries, they were getting paid, and we had better infrastructure. 아, 그러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갑자기 또 슬퍼졌어.

진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TBS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저는 웹툰이요라고. Okay, so you used to enjoy watching the webtoon? 그때 웹툰이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을 즐겨보셨군요. 하긴 저 중학교 때도 사람들이 웹툰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성인 돼서도 웹툰 그렇게 재밌게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 침다님 또 소환됐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인 거죠. So what she does is that she would watch, you know, the hot dramas these days only through webtoons because it's faster. Only because it's faster.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웹툰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님 이거 봤어요? 이러면은 웹툰으로 다 봤어 이미 막 약간 그렇게 엄지손가락이만 다볼수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아마 추구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로 웹툰을 보신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웹툰 좋아요. Ben Spur responded, "Regardless of age, as a kid or as a grown-up, I consistently liked cartoons and anime." 맞아요. 어렸을 때 만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쵸? There, I used to be like fixated on that specific channel that only plays cartoon. 그 니콜로디언 그거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고, 투니버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못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뉴스 틀면은 막, 이거 왜 재미없는 거왜 봐?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있네요. 얘도 나이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쵸? I guess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depending on your age. I used to hate my parents for watching the news. 막, I was really just upset when they would just flip the channel and turn on the news. But now I totally get that why they enjoyed watching it. 그래서 그때는 잘안 맞았지만 요즘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어떡해. 세월이 야속해. 체육부장님, 굿모닝.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바닐라 쉐이크 준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갈때 항상 데리고 가주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생수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추억이 도는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신청해요. 나이에 비해서 철없는 사람 한명 추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BTS가 최근에 이거 춤 되게 막 까리하게 이렇게 춰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J-Hope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서 I guess it was J-Hope and Jungkook who were involved in this challenge, I Want You Back Challenge. Take a look at it,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But that's interesting. Vanilla Shake? I never heard of this kind of story. Like you would go to the gasoline station to fill out the gas and they would give you milkshake or vanilla shake?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혹시 미국에서 잘하셨나요? 우리 체육부장님? 뭔가 미국 바이브인데, 이거? 보통 제 기억으로는 두루마리 휴지 주거나, 뭐, 그쵸? 뭐, 휴지 그냥 주고, 물 주고, 이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바닐라 쉐이크, 왜 혼자만 이런 데 가셨어요? 지금 이런 데 하면 잘될것 같은데?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뭐, 이런 서비스 없나요?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음식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 등등.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throwback jam,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SYNC, I Want You Back.

Germany Morning Groover greeted a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What's your good morning here on Morning Groove? 신상아 모닝그루버께서 차분하게 굿모닝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처진 줄기 줄 묶어주고 풀 뽑고 나왔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죠? So 신상아 모닝그루버 said I just came out after weeding and typing up the sagging cherry tomato stems in the vegetable garden.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또 줄도 묶어주시고. Okay, back to our MG Q&A. 우리 토토님께서 저는 초코 과자요. 초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감자 과자도 여전히 좋아하네요. So they're talking about the snacks that they used to love when they were a kid and they still love it so much. 맞아요. 어릴 때 취향이랑 이제 성인 될 때 그 취향을 똑같이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꽃갈 과자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최애 과자예요. 이렇게 안 바뀌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과자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안으로 잘 안 보여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I have loved assembling plastic models since I was young and I still love it now. However, because of my eyesight's these days, I can't see well, so even this isn't easy.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대로 나는 좀 여전히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한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내 추억도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내 시간 보내는 거죠. 김스팬 모닝그루버 저는 어릴 때 조립블럭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에펠탑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장 때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면세점에서 마주했던 그 블럭 본국 위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답니다. So I have loved Letang, I believe, since I was a child and I still love it now. I really like models of world-famous buildings such as the Eiffel Tower or the Opera House. I happened to pass through the Copenhagen airport during a business trip in the past, and my heart still flutters when I think of those Letang's home country that I encountered at the duty-free shop back then. 어느 정도 하셨네, 이 Letang 조립블럭을. 이게 뭐 에펠탑, 오페라하우스, 뭐 이렇게 테마별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거 조립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하나하나 하고 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거 아이가 특히 사달라 그러면 아빠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뭐 오빠 때문에도 그렇고 렛땡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땡 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you don't play around with it consistently. All you do is try to, you know, build up the blocks and you finally, you know, finish and then you're done, right? What else do you do with it?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뭔가 관찰? Take selfie? 그래서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 그러면은 완성하고 또 다음 거또 사고, 새로 하면 또 사고,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오빠가 만든 거 제가 부신 적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I'm not spoiled that much. 좀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려가지고,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yways,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 Good morning. 저는 어젯밤에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더웠네요. 아이고, 퇴근하고 수리하러 가는 길에 모닝 그룹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흐린 날씨에는 영국 계엠성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Oh my god, the air conditioner broke and I've been mentioning how cool it is during the night time. 아, 진짜 제가 막 저녁엔 선선하다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난 사연이 있으셨군요. 요즘 고치려고 그러면은 막 웨이팅 길고 이런 거 아니겠죠?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루빨리 에어컨 잘 고치셔가지고 좀 선선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그 모닝 그룹으로 너무 감사해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till love and also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growing up as a kid.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조그 모닝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al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 있었죠.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여전히 좋아하는 것.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So that was our topic. So if you have any idea about this, do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messages.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have more answers, so I'm going to introduce them. Benny Morning Groover responded, probably that would have to be old video games that is available to play, and I guess many people wanted to play nostalgic ones in the video game land. I know, right? I used to love enjoying the play something something, play stay dang dang dang with my brother when growing up as a kid, until when I was in elementary, or actually middle school, actually. And I sometimes think about it, oh, like one day I would want to play that game again, but I just never got the chance to. But I think I would enjoy a lot if I get another chance to play that game again. Although I don't enjoy it these days, it's very nostalgic, as mentioned by Benny, right?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Oh my god, like so many answers that's related to games today. 89년도인가 TV에 연결하는 패밀리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쭉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게임기가 9.9만 원이었는데 그거 사오셨다고 아버지께서 등짝을 맞으셨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it's quite pricey considering how many times have passed. 그 당시에 뭐 10만 원 정도 되는 거면은 비쌌네요. 예, 등짝 맞으실 만 하신 거 아닌가? 이 큰 돈을 공부에 책 사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다 써! 이러면서 혼나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까지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덕분에 게임 재밌게 한 거죠, 뭐. 그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Coco Morning Groover.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맞네요. 진짜 이제 7월이고 7, 8, 9, 10, 11, 12 이제 딱 절반 남았고 연말을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Yeah, we have to get ready to mention 2027 in a couple of months, actually. How creepy is that? 어쨌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을 모닝그룹으로 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TBS 제작진과 모닝그룹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요. 런치송 프로젝트의 바라만 봐도 좋아요. Featuring 손태진 신청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모닝그룹. 듣기만 해도 좋은 모닝그룹.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만 바라봐 주시고 예쁘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난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외쳐 외쳐 많이 많이 외쳐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our segment. After listening to Coco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런치송 프로젝트 featuring 손태진, 바라만 봐도 좋아요.

깔끔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개난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an Radio. 정말 TMI죠? 어쩌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Okay,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전 인원애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River said. 아, 대박! Nirvana and 미투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good good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오,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i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Creep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팽이키너님께서 여의주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은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저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fe morning group.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와우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allow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nlys. My all-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트랙 가자.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ie,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목이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오정이에요. 나방!
이런 목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아,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골라요.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ogrove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떡지껍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우,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마지막 사랑 이겨줘 마지막처럼 맘맘 마지막처럼 리사 마지막 밤이겨처럼 자, 76297 과일씨?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온데.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ge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준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부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펭귄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감기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매우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도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모닝그룹어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촉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근데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 주세요. We'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0: 데이식스는 남자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하악!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입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1: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입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Our new morning groover, 김서연 morning groover says, 우, 놀래라. 감사합니다. Sunny 닉네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morning groover, 오늘부터 Sunny라고 제가 또 호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unny morning groover 자주 봬요. Because it's a sunny morning. It's gonna be sunny morning every single day with you morning groovers. Since you guys always brighten my day. Oh my gosh. Can I be this happy every morning?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거 진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실컷 나눠보도록 해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ill today?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Dragon Dog, 우리 용덕 모닝그룹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체육 시간에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첫 직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2000년부터 26년째 테니스와 동거 중입니다. Wow, so you started playing the tennis when you were in freshman in college, and when you first started your job, they had this tennis court in your company or near your company.

and you've been doing it since 2000, and you've been doing it for 26 years. 그럼 뭐 테니스톡의 마스터이신가요? 안 보고도 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쵸? 막 공이 뭐 여기서 날라오든 저기서 날라오든 뭐 백핸드, 언더핸드, 막 하이핸드 막 이러면서 내가 못 치는 공은 없다. 난 드래곤 덕 이러면서 따다다닥 막 이렇게 빰빰빰빰 이렇게 비장한 음악과 함께 치시는 것 같은데. 야, 이러면 이 정도면 강습해도 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 꾸준히 한 10년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if you kind of immerse yourself on something for at least 10 years, you can totally become a master in that area. And imagine, Dragon Duck has been playing tennis for 26 years. 오, 어떤 마스터가 되셨을지. 테니스의 어떤 마스터 우리 드래곤 용돈님으로 제가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은 저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거머리 잡고 산에서 칡 캐먹고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깔고 눈썰매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해서 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njoying the nature, you've been loving it since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do because you would just play around in nature with your friends. You would do all sorts of different activities, and you still love enjoying the nature, so which is why you moved to a place near those green areas. 초록초록한 거 보면 그 힐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좀 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we're surrounded by this concrete jungle. If you are surrounded by concrete jungle, sometimes it's good to look at those green colors, tall tree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뭔가 그 제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말 우거진 그숲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다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머리가 딱 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데를 가야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You know? So being in those isolated natural areas, it makes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You know, during your daily life, because you're always caught up so busy doing your work and everything. 그래서 자연이 이래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자탄풍 보물.

That was 제주소년 with 2분단 셋째 줄. I hope all is well outside the studio. Seems like they're really busy outside. 밖에서 막 이종규 팀장님 막 날라오셔가지고 윤 감독님이랑 막 지금 뭔가를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I think they're really busy outside the studio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아까도 바울의 팀장님께서 토크백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노래 더 붙일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히 뭔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문자 좀더 읽어볼게요. Wonder how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MG Q&A question.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라디오입니다. 초딩 때 장근 선님이 진행한 라디오 친구 따라서 처음 들은 이후로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선무 PD님 무한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obviously radio. I started to listen to 장근석's radio program with my friend, and I'm still loving it.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 저도 라디오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지금도 라디오 좋아하고 라디오쟁이잖아요. 완전 라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 Why didn't I come up with radio? Oh my gosh.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doing and loving consistently.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좋아한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처음 즐겨 들은 게 볼륨을 높여요였어요. 유인나 씨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진짜 맨날 보내고 사연 보내서 막 선물도 받고 진짜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유인나 볼륨을 높여요를 제작한 담당 PD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So I used to be a huge fan of this radio program and I ended up working with the producer who actually produced that program. 이렇게 또 인생이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경험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종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선배님 잘 계시죠? 0421 우리 민준 리나나 모셨네요. Welcome, welcome. 라이브 너무 기대했는데 정작 문자 참여를 못하고 있었어요. 유유 급하게 정치하고 보내요.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다렸거든요.라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출석 체크 성공하셨네요. I'm loving to receive these kind of messages that you have been actually expecting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and waiting for that moment to participate by sending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또 스윗하고 러블리 하신 거예요, 도대체. 민준 리나만 항상 잘 뜨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할 때요, 그쵸?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학교는 잘 데려다 주신 거죠? 학교 잘 갔고요.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약간의 프리타임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바쁘죠, 그죠? Moms are busy these days.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오늘 좀 재밌었어요. 뭐 항상 재밌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re-listen to our past episode and even re-watch our past episodes of Morning Groove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제가 그저께 거를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We also have our Instagram account, so if you are interested,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가끔 제가 쇼츠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homas Rhett, Die a Happy Man.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McFly, just my luck to get us started on this Tuesday morning. Hey there,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July 7th. Yes, July 7th. 7월 7일, lucky 7-7. Must be a lucky day. I hope it is a lucky day for all the kittenims out there tuning in. And the time is almo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via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find our chatting room and say hello. 또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을 위한 공간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채팅 섹션 마련되어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today and 2 a.m. tomorrow for rerun show. 왜 나는 이 경품 한번 못 타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murmuring to yourself, how come I never won anything in my life? 어제 바로 저희 프로그램 오픈 채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This something that happened in our open chat yesterday. 큐티님 중에 한 분께서 지난주에 그 쿨의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신다고 하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o one of our cutie names who I mentioned last week was heading to a concert by 이재훈, who was a member of Cool. 근데 그분이 콘서트에서 경품에 당첨이 되셨는데 무려 1등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So she won a prize. She didn't just win a prize. She won the grand prize. 해외 호텔 숙박권이었나요? I think it was accommodation, you know, hotel accommodation at an international, some hotel abroad, which is huge, right? 대상 당첨이니까 뭐 굉장한 그런 어떤 value의 그런 경품이었겠죠. 근데 이 가위바위보로 1등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경품을 따신 거 보면은 뭐 당첨이라기보다는 거의 쟁취해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So the winner was decided by huge game of rock paper scissors. I'm sure that there must been thousands of people. That means that our Kyutinim has defeated these thousands of people in the game of rock paper scissors. 그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와. I mean, what are the odds, right? You know, beating the rest thousands of people to win the grand prize, right? 이 소식을 들은 큐티님,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는 큐티님들은 나는 저런 거 한번 왜 평생 못 할까? So our cutie-nims in the chatting room was saying, you know, how come I never win anything like that? You know, I mean, what are those people, you know, doing to be able to win such grand prizes, right?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거 평생 못 할까? 뭐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면은 정말 소수의 능력자들만 얻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So I do hear a lot of people around me say the same thing. You know, why does you know everyone else but me seem to win, right? 근데 경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이고 뭔가 하나의 축제 같지 않나요? Let's be honest, right? The words prize alone is enough to get us excited, right? 그래서 아마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경품을 드리는 것일 테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어서 정상화가 돼서 또 경품을 드릴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Hopefully our program will be back to full speed, and we'll be able to surprise our listeners with some giveaway again, right?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크고 작은
경품들 한 가지씩 이겨본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I'm sure that you have at least one experience of winning just the small prizes even, right?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얼마나 럭키한 분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타본 가장 큰 경품. That is the question. So what is the biggest prize you've ever won? 이게 뭔가 경품이라는 거는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공짜로 이 기브웨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이겨보신 적 있는지 어떤 경품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And the congratulations to again to the cutie님 who has won a hotel accommodation, a hotel somewhere abroad. She didn't really specify which hotel, but you know, 뭐 해외 호텔이라면 뭐 안 좋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해외 뭐 이 원스타, 투스타 호텔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답변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에 TBS EFM 라이브에 오시면은 공짜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짜라는 게 당연한데 그죠? 뭐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Let's get to a song. 이재훈 씨 콘서트에 가서 또 하셨다니까 이재훈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눈의 선물.

이재훈, 네. 쿨의 이재훈이죠. 눈의 선물. So, talking about prizes, and I asked our engineer, 이정규 팀장님, what he has won, what kind of prizes he has won, and he says, 로봇 청소기, and notebook, laptop. So, he has won a 로봇 청소기 and laptop. At a conference, 학회에 가셔서 로봇 청소기와 노트북을 받으셨답니다. That is huge. And he said the robot 청소기 was too big. And he had hard time carrying it to his home. 그렇군요. 학회 가서 또 받으셨다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시고, 와, 멋집니다. 저도 학회 가서 받고 싶은데. I don't really belong to any 학회. 어디 학회에 가입을. 농담이고요.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biggest prize you have ever won in your life? 지금까지 타본 가장 큰 경품. I guess it's gonna be kind of hard to beat our QT님 who has won a hotel voucher, hotel abroad, right? Voucher for hotel abroad. Kind of hard to beat. If you have something bigger, please let me know. 같이 기쁠 것 같아요, 왠지. 더 뭔가 이렇게 큰 걸, 따내셨다고 하면은. I think I'm on the, not so lucky side, I think. 딱히 뭐 저도 크게, excuse me. 뭔가 이렇게 경품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I think, interestingly, I have won a couple of 경품. And both happen to be earphone and headphone. 두 번 정도 제가 경품 받은 적 있는데 both of them were like either earphone or headphone. 굉장히 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I think it was one of those 댓글 남기기 event. I think held by some, you know, a retailer that sells like audio equipment. 그러니까 오디오 어떤 그런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댓글 남기기. So the ones who left write the best review or best comment about certain like theme, right, is selected as the winner for the earphone or headphone. So I won a couple of times. 두 번 제가 해서 와 이런 오디오 기기랑 내가 좀 인연이 있나라는 내가 소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굉장히 그 경품을 이렇게 이기는 그 기쁨은 정말 크죠. I think even a small like a coffee voucher, and we used to you know give away like coffee vouchers on this show. 그때도 이제 커피 바우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얼마 안 하잖아요. It's just only like 2,000원 or 3,000원, 2,000 or 3,000 won. But the winners always seem so delighted, so excited to win even a small coffee voucher. 그래서 이 경품이라는 게 꼭 그 face value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I think the gifts have just a way of making people happy, even a small amount. That is.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경품 어떤 것일까 궁금하네요. 알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갈까요? This is Hot Chocolate, Everyone's a Winner.

everyone's a winner, hot chocolate. So, 8280님 문자로 연락 주셨습니다. 5월에 대사님 오셨을 때 talking about 콜롬비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 오셨을 때 전시회 티켓 당첨돼서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자랑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운이 종종 오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Oh, you are one of the lucky five winners of the tickets to see the Fernando Botero, who is a Colombian artist, which was a gift presented by Ambassador to Korea, Colombian Ambassador to Korea. 콜롬비아 대사님께서 선물을 준비 오셨었죠. So, 8280님 says, when the ambassador, Colombian ambassador visited the program in May, I won tickets to the exhibition to Fernando Botero. I was so happy that I couldn't stop telling everyone about it. I think actually I prefer these kind of a little gift that brings a happiness. 맞습니다. 이 소소한 행운, 그죠? 어떻게 보면 티켓이 뭐 막 엄청 비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I mean, you know, 하지만 꼭 티켓이 이제 공짜라는 것보다는 이런 티켓을 받음으로써 또 그런 문화 체험,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게 또 두 장을 드리니까 you know, you could always bring somebody with you and have some good time.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간을 선물 받았다라는 느낌이 더 크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I think those kind of gifts are the best gifts. 저도 항상 이런 exhibition 티켓, 이런 공연 티켓 역시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Hopefully I'll be able to get my hands on more of those kind of tickets that I could, you know, gift our listeners and for listening to our show. 아, 이렇게 또 협찬을 해야 되는데, 아, 협찬을 해주시는 데가 아직 별로 없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 드론 낙타님께서는, 와, 저는 심지어 그 흔하디 흔한 5,000원 그 로또도 안 되더라고요. I can't even win those, the smallest amount of, 로또. 5,000원, 5,000원. 그렇군요. I think, yeah, I mean, most of us, I think, feel that way too. 나는 뭘 사도 정말 다 잘 돼. 다 이겨. 막.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I think even if they do frequently win those kind of prizes, I don't think they will say it. 주위에 굳이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요? 다 주위에 들어보면 나는 그런 거 이겨본 적 없어. I never hear anybody who actually won anything, right? 그런 거 보면은 I think they may be keeping it to themselves, maybe. That is my interpretation. Okay, so we'll be back with the part two with the weather report after this song. This is Rita Ora, I Will Never Let You Down, Rehab Remix.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I guess that is like the theme song for us for today's show. Hopefully, we can all be that someone who takes it all. 근데 또, 이 승자 독식의 세계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The world, the winner takes it all, where the winner takes it all, kind of harsh, right? So maybe, you know, people can share things. 영신님께서는 굉장히 큰 거를 또 받으셨네요. 라디오 사연 중에 기타 이야기를 쓰고 당첨이 되면은 기타를 선물로 주는데 제 사연 나오고 기타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와, 그 사연을 시작으로 소소한 라디오 경품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당첨됩니다. 그렇군요. I once wrote in to a radio show with a story about guitars, and when my message was chosen, I actually won a guitar. 기타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직 이 포장을 박스를 안 뜯은 기타 사진 맞죠? 아직까지 그럼 안 뜯으신 건가요? 기타는 쳐줘야 되는데. 그 사연을 시작으로 So ever since then, I've been lucky enough to win small prizes from radio show here and there, right? Just often enough that I forget about it before next one comes along. 와우. Wow. 굉장히 이 소질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연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it takes a lot of talent, especially if you want it from a radio show. Being the producer of radio show, I know how these things work, right? 사연 중에 이제 뽑히셨다면은 그만큼 귀에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연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집니다. 기타라. 와, 기타를 경품으로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타가 많은데도 기타를 경품으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타라는 게 you can never have enough guitars, right? They say. 기타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영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 프린스의 이제 기타가 생각이 나네요. Let's go for it. Prince guitar.

Prince Guitar, which was my song selection for Young Shinin Nim's story, who has won a guitar. 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요. 기타를 당첨받으셨다니. And the following track was I Don't Have the Heart, James Ingram. So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굉장히, 와, 많이 받으셨네요. 1202님께서 저희 친오빠가 중학교 때 제 이름으로 잡지, 어린이 잡지 응모에서 컴퓨터를 받았고요. 와, okay. So in my middle school days, my older brother entered a children's magazine giveaway and won a computer. 중학교 때 컴퓨터면 막 이 386, 286 그런 컴퓨터 아닙니까? 와, still very huge. 그 다음에 그리고 인생 경품 중에 최고는 라디오 사연을 보내고요. 샤프 전자사전. 전자사전. 그리고 굉장히 역사를 자랑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That is huge too. So, electronic dictionary and also chosen to the second hour opening at a, for a radio program. Legendary radio program that we all know. 와,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또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썸 타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 남친에게 엽서를 자주 썼는데 내용 중에 휴가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바로 휴가 당첨되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제 엽서를 낭독하는 게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오, that is very... uniquely interesting. So there was this guy who I was seeing, right? He was off to the military, and I used to send him a postcard, and in one of them I jokingly asked them to give him some leave, and believe it or not, he got it. He later told me that my postcards became so popular that they were read aloud in the barracks. Perhaps that is the biggest prizes out of three prizes that you mentioned. 그렇군요. 이쯤 되면 뭐 당첨의 여왕이신데요. 그렇군요. 아,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이런 비결이 있으신지. 없겠죠. 비결 따위는 어디 있겠어요. 그냥 럭키하신 거죠. 신청곡 함께 주신 곡은요. The That Thing You Do, The Wonders의 곡인데요. 우리 럭키 하신 1202님께 바칩니다.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request from 1202님, who so far, by far the luckiest cutie님's, whose stories that I introduced. 오늘 사연 읽어드린 큐티님 중에서 가장 럭키이십니다. 에일리님께서는 저는 라디오 틀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곡 나온 정도로 당첨됐다고 생각하는 운 없는 사람이라 열심히 듣고 부러워할게요.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는 헤일리님. I'm one of those unlucky people who feels like simply turning on the radio, hearing my favorite song is about as lucky as it gets. 아, 그래서 매일 들으시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좋은 곡을 많이 틀어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노래 듣고 또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Charlotte입니다. 1979.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we have reruns, a couple of them. First one at the 6 p.m. and again another one the morning after, 2 a.m. the morning after. YouTube is also live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또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요.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Please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샵 1013, 50원, 100원, 짧든 길든 다 좋습니다.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51 for short messages, if you're sending in tex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Song requests, stories, and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좋습니다. 아, 뭐 굉장히 뭐 이 I feel like 저만 별로 이렇게 큰 상품을 못 win한 느낌이네요. 이 큐티님들 사연을 읽으니까 it feels like I'm the only one who hasn't really won anything major in my life. 아, 아까 헤일리님도 못 이기셨다고 했죠. 5750님께서는 일본 관광청에서 주최한 사진 콘테스트 해피 부분에서 1등으로 뽑혀서 남편 아이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항공 숙박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이

won first place in the happy category of a photo contest hosted by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그래서 키티로 유명한 그 산리오 퓨로랜드에도 갔고요. 와, 여러 가지 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단하네요. 항공, 숙박, 모든 경비? That is, 와, probably, 막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어떤 비용 아닐까요? 그렇다면 we have to see that picture. It is only right that we get to see that picture. 그런 정도시면은 저희한테 당연히 이 사진을 보내주셔야죠.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사진을 얼마나 잘 찍으셨으면 그런 데서 1등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I'm sure that there must be so many contestants because the prize is just so good.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뭐 옛날 일이겠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평생 축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It looks like you need to be congratulated all your life for that. 존 메이어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존 메이어입니다. New Light.

couple of tracks, John Mayer, New Light, and Naked Eyes, Something There to Remind Me. So a John Mayer track was a song sent in by 5750님, who has won the first place for the photo contest hosted by the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So I told 5750님 to upload. It's only right that you upload and show us that picture. And she has actually already. 5750님 says, 진짜 사진 전문가도 있었고 엄청난 사진들이 많아서 내가 왜 뽑혔을까 의아했는데 은퇴한 노부부가 료칸에서 쉬는 뒷모습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뽑혔다고 했어요. I was honestly surprised because there are so many incredible photos by professional photographers. And judges said they chose mine because it captured the warm, peaceful feeling of an elderly retired couple relaxing at a traditional ryokan. 와, 이 사진이었군요. 다시만 했네요. 이게 이 사진만 봐도 약간의 narrative가 있어요. It's just a picture tells a certain story that everybody can relate to without any explanation. 사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사진의 어떤 visual 훌륭함보다는 뭔가 이 사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는 것. I think that is the power of photography, I think, for sure. 그래서 타셨군요. 타실만 했습니다.

couple of tracks, Ringo Starr Photograph and the Black Crowes Descending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So that is putting a close to today's topic of, you know, talking about your experiences of winning a big prizes. 많은 또 프라이즈를 받으신 규티님들 앞으로도 많은 프라이즈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One thing though, it's kind of interesting.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웨더 리포트를 보고

보거든요. I usually read a weather report before, right before the program starts. 근데 그때 weather report하고 지금 weather report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나요? The weather has been quite hectic and to say the least. 그래서 아침에 막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였었거든요. The original forecast had it a lot of rain expected for the morning time. 근데 아침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So kind of you know weather report was kind of not really precise in that fashion. 지금 읽어보니까는 잠깐 소강 상태인데 오후에 또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 최대 60mm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so from afternoon between to evening 60mm of rain is expected.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또 내리는 그런 시점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 torrential rain is actually expected during that time. So it's maybe good idea to carry an umbrella.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소강 상태여서 아 이제 개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우산은 항상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So that is end of part 3. 4부에서는 항상 요즘에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동요 위클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동요 두 곡, 그 다음에 매칭 송 두 곡 준비했습니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let me put a close on this part with the Quincy Jones song, Ain't No Corrida.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 guess by now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is segment, but again, we introduce a couple of children's songs each week on Tuesdays. And the only difference that you'll find with other 동요 segment, I'm not sure if there are any other 동요 segments, but you know, we provide one matching song, that is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동요 한 곡에 또 매칭을 어떤 대중가요 또는 팝송으로 이제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요, 이 동요계의 굉장히 인기곡 중 하나로 생각되는 달팽이의 하루라는 곡입니다. First song is a song titled 달팽이의 하루, A Day of Snail's Life. A Day in Snail's Life, I think. What I mean by 인기곡, right? You know, when you say a certain song is popular in the world of 동요, it means that children's often sing it at the singing contest. 보통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들, 그런 곡들이 이제 인기곡으로 생각되는 그런 곡들이긴 합니다. 달팽이의 하루, 벌써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뭔가 확확 오지 않나요? You can kind of get an idea just by judging by the title of this song. 이 달팽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요, 그렇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착한 동물이라는 그런 수식이 붙죠. When you think of a snail, right? We usually picture something very slow, gentle, and harmless animal, right? 이 곡 역시 그런 달팽이의 느림에 초점을 맞췄는데 느리지만 괜찮아. 아무리 느려도 이 꾸준함을 절대 이기지 못해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So song embraces the very idea. Message is very simple, but

powerful. It's okay to move slowly, no matter how slow you are. You know, steady persistence is something nothing can beat. 그래서 참 가사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요. 가사는 노래를 듣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달팽이의 하루, 작곡 김진성, 작사 조원경. The singer is 윤하람.

윤하람 달팽이의 하루. What a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가사가 보슬보슬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달팽이는 비 오는 날 제일 좋아해. Drip, drip softly falls the rain. Raindrops drifting from the sky. Rainy days are a snail's favorite time. 빗방울과 친구되어 플립 미끄럼을 타볼까? Making friends with every raindrop. Maybe I'll slide down a blade of grass. 마음은 신나서 달려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My heart is racing far ahead, but the road just never seems to end. 야호, 마음은 바쁘지만 느릿느릿 달팽이. Hooray, my heart is in a hurry, but this little snail moves so slow. 어느새 비 그치고 해가 반짝. Before I know it, the rain has stopped. The sun is shining bright. 아직도 한 뼘을 못 갔구나. And I've barely made it one tiny step. 아직 한 뼘을 못 갔구나. 그 대목이 참 너무 와닿습니다. 윤하람의 달팽이의 하루였고요. So matching song, I kind of had to look, you know, deep into my category of music. 어떤 곡으로 매칭할까 고민하다가 이 곡이 생각나는데 빌리 조엘의 이제 비엔나라는 곡이 있는데요. 약간의 이제 좀 매칭송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Slow down, you crazy child. You're so ambitious for a juvenile. But then if you're so smart, tell me why are you so afraid? Where's the fire? What's the hurry about? You better cool it off before you burn it out. 뭔가

상당히 무리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폭주 열차처럼 달리는 그런 젊은 친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So kind of a contrasting message from 달팽이 하루. So kind of giving a little advice to youth that you know you still have much time. So don't you know kind of take it slow and make sure not to crash and burn sort of a message.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른 contrasting 이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곡에서 그런 생각에서 매칭송으로 결정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입니다. 비에나.

titled Composed by Wave and Lyrics by Wind.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죠. 바람이 불고 이런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시원한 바다 위를 둥실 두둥실 떠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를 노랫말과 선율로 담아낸 동요인데요. As you follow the images of breeze and the rolling waves, almost feels as if you're gently floating across the sea, and this children's song captures the sounds and spirit of the ocean through its lyrics and melody. 그래서 곡 제일 나중에 바람 작사 파도 작곡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 제목만 들어봐도 들어보고 싶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is is 최미설 작곡, 정혜나 작사, and the singer is 고혜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람 작사, 파도 작곡.

바람 작사, 파도 작곡, song by singer 고해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둥실두둥실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나의 바람아. Up and down on rolling waves, sail on my little dream. 바다에 오면 울리는 노래. 바람 작사, 파도 작곡. So, by the sea, the music rings, lyrics by the wind, composed by the waves. 그러면 편곡은 누군가요? 바람 작사, 파도 작곡, 하늘 편곡.

arranged by the sky. 한번 이렇게 더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람 작사, 파도 작곡. 매칭송은 이런 가사의 곡이었는데요. 아시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 It's not a popular song by the artist, but I liked this song. 주인을 잃고 파도에 실려 떠나갔지. 난 또 어제처럼 넘실거리는 순풍에 돛을 올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날 지켜주던 저 하늘에 별 벗삼아서 나 홀로 또 외로이 키를 잡고 바다의 노래 부르며 끝없이 멀어지는 수평선 그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라는 곡인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김동률입니다. 고독한 항해.

김동률 고독한 항해 Lonely Sail입니다. Lonely Sail. I guess that kind of in a nutshell, different perspectives of popular music and 동요 그죠? 동요와 이 대중가요의 이 다른 관점 시점.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좀 더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하고 그죠?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일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That is the concept behind the matching songs for 동요 Weekly. Hope you enjoyed it. Let us know if you have any thoughts on this. 그래서 바람 작사 파도 작곡. 아까 제가 해석을 할 때, 약간의 그런 그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번역에 두둥실 파도를 타고 so up and down on rolling waves 항해하는 나의 바람아 sail on my little wind 제가 dream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바람아 sail on my little wind. Just a little correction there. So, hope you enjoyed today's show.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 경품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항상 들뜨게 하는 그런 거가 그런 면이 있죠. So that's why I try to prepare even the smallest gift. 근데 one of our cutie님's 뽀글님이 계속 이제 메시지 주셨는데 보테로는 여전히 굉장히 긴 줄서기를 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테로 전시전. 잘 보셨다고요, 뽀글님도. 그렇군요. I guess it's a popular exhibition for sure. 감사드리고요. 큐티님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ll see you tomorrow. Okay. This is 시인과 촌장. The song is 푸른 돛.

沉默的儿子又有着怎样的故事？稍后我们将继续为您讲述。 第一部的最后就送上这首崔佩珂带来的《Qui vi è so》。

We started off this morning by listening to Take It or Leave It by Great Good Fine OK. How are you, Morning Groovers? Great Good Fine OK? Rise and shine, everyone.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Now, talking more about today's opening.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But I come to realize that the real comparison has to be yourself from the past. It could be yesterday's you, you from a year ago or a month ago, and things like that. 뭔가 그 남의 성장, 남의 그 잘난 모습은 HD 화질로 보이고 정말 화질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 성장은 뭔가 약간 타임레스라서 잘못 느끼고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1년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은 뭐몇달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나꽤 많이 발전했네? 나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이 분명 있어야 될것 같아요. I think we often miss our own progress because we see it every single day. It's basically like watching a huge tree grow. You don't notice it until you compare old photos, right?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보면은 이 새끼나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maybe that is why looking back can be just as important as looking ahead.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나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Morning Groove입니다. 제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Morning Groove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02로 전화 오면, 저는요, TBS EFM 모닝 그루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제 방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생방사수도 하고, 생금, 생월, 생수 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시면, 그런 게 대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Will that actually help with the company, TBS? 그러니까 도움 된대요. 박은희 팀장님께서 밖에서 그럼 되지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오케이. 알바생들, let's get it. It's your job now.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렸어요. I gave you a hint. So your job is to answer that you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if you receive a phone call from 02 number. 요즘에는 이제 01로 오는 전화 받으셔야죠. 알바생들이라면 그런 거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무음모드, 뭐 혹시 종료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뭐 어디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거 전화 와도 그냥 다 모닝그룹 들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doing all of that fabulous job.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So you're able to watch me live here with 티봉이 seated in the stu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come on in, everyone. 여러분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641, also known as 우키키키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오프닝은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원래 6시 수영 갈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못 듣는데, 비가 와서 차 타고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따가 출근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Look at this, Morning Groover. It's only 7 a.m. in the morning, but they have already finished a huge accomplishment this early in the morning. 아직 7시밖에 안 됐고, 아직 잠에 든 사람들이 많은 이 시간에 차를 끌고 가서 그 수영 운동을 하고 흠뻑 땀을 흘리고 씻고 이것까지 다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와, 진짜 박수, 박수. Congratulations for finishing your swimming workout.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또 활기차게 비가 오기는 하지만 또 상쾌한 나 자신, 수영을 한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 listened to Morning Groove from the very start of the show. Opening is kind of fun, isn't it? 오프닝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서 오프닝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중간부터 들으셔서 좀 아깝기는 하거든요. So I put a lot of effort into writing today's opening, like writing the opening for the whole entire program. So it's good to find out that you tuned in, that you actually caught today's opening.
조국님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일이 늦게 끝날 예정이라 출석 먼저 남기고 일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출석을 먼저 남기셨구나. 선 출석 후 체크인 뭐 이런 건가요? 오늘 뭔가 모닝그룹들 너무 귀여우신 게, 아, 그래도 출퇴근 사수해야 돼. 이래서 메시지라도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How thankful is that? You guys are the best.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비가 많이 오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반장님께서 싱싱당부하셨습니다. 아셨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비 오니까 앞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make extra effort to drive safely than usual because of the weather. 우리 체육부장님, 비가 와도 우리 썸머님의 생방은 막을 수 없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무슨 뭐비 따위가 제 생방송을 막는다고요? 어, 어림도 없어요. 뭐 정말 천둥번개 치고 눈 오고 해가 쨍쨍하고 너무 더워도 생방은 사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So nothing's gonna stop me from going live. Happy life, 모닝그룹께서. 비가 엄청 오네요. 모두 모두 조심, 안전운전하세요. 비 뚫고 생방 사수하신 썸머 PD님 최고. 아, 그럼요. 이 정도 비는 거뜬합니다. 그리고 생방 사수하신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역시 최고의 모닝그루버이십니다. 박수 박수. 찬희송 모닝그루버. 크크크 굿모닝 알바 역할 지대로 할게요. 청취율 이렇게 무관심한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알바들 최저 시급도 못 받지만 해봅시다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무심하죠. 무심한데 오늘 한번 좀 대놓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딴 데는 뭐 난리도 아니더만요. Like if you tune into other radio, of course you shouldn't. But if you do, like they would give out gifts, they would do all sorts of events. 근데 우린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는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또 구걸은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 가진 건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의로 오는 전화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부탁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언급을 안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You know, it's not easy to ask you guys for all of these favor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you.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모닝그루버들. If you wanna talk to me, if you wanna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Now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모닝 그루버스, 어텐션, 어텐션.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of the day. 일일 일 질문 드리는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좋아요. 이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So let's all think about it. You always have to compare yourself from the past you, okay? From yourself a year ago or a month ago, whatnot. Just let me know about that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You could be better at driving compared to the past you. You could be better at cooking. You could be better at, I guess, speaking English. I'm pretty sure that you can come up with so many answers to this question. Just think about yourself. Today, the focus is you. 오늘은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온전히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 썸머의 답을 드리자면요. I think I'm pretty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past. 예전에는 제가 입이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머,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뭐, 이랬대, 이랬대. 이러면서 막 수다 떠는 거에 엄청 이렇게 치중을 한 반면에 요즘에는 꽤나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좀 남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제 스스로의 비밀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So, I'm good at keeping my own secrets and someone else's secret.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걸 제가 좀잘 못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비밀도 막 그냥 다 이제 막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과묵해지고 이제 좀 입도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I am so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o myself from the past.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나 이거 더 잘해요 싶은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messages and introduce them later in the show. Alright, everyone.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Knox Learn to Fly.

0: Wednesday, the 8th of July.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Heavy monsoon rain will continue across central regions and the Honam area through tomorrow.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this morning and again tonight, when some areas could see downpours of up to 50 millimeters per hour. With rain falling this intensely, localized flooding and hazardous driving conditions are possible, so please use extra caution. Rainfall totals could become quite significant. Parts of Chungnam and Jeonbuk may receive more than 200 millimeters of rain, while other central regions could see over 150 millimeters. Northern Gyeongbuk and northwestern Jeonnam are also expected to pick up more than 120 millimeters before the rain tapers off. Because of the heavy rain expected this morning, preliminary heavy rain advisories have already been issued for parts of Gyeonggi, Gangwon, and Chungnam. Meanwhile, Yeongnam and Jeju will continue to experience sweltering heat, with feels-like temperatures reaching around 33 degrees Celsius. Some southern areas may also experience tropical nights, meaning temperatures will stay unusually warm even after sunset. As for this afternoon's temperatures, highs are forecast to reach 27 degrees Celsius in Seoul, 32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30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28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8 degrees Celsius. If you're in the rain-affected regions, be prepared for intense downpours. So today, I want to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1: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0: 6497 responded.
2: 점점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먹는 게 어렵다 보니 유튜브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셰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빠른 칼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식 잘해요. 한식은 손맛이죠.
0: So I've become better at cooking. During this COVID era, I started to cook, you know, getting all the recipes from YouTube. And now I have become quite an expert in cooking Korean food.
2: 이게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좀 핑계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니 이렇게 레시피가 쉽게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요리 못해 이거는 뭔가 이제 핑계가 아닐까 그거는 의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I mean, of course, if you reach a certain level, yes, there is some sort of expertise in creating recipes and adding some extra flavors into the food. But to a certain level, I'm pretty sure everyone can cook.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레시피에서 소금 3 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심심하니까 스킵할까?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겠지만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0: Check-in messages from Hajin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하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왜 상쾌하실까요? 비가 좀 좋으신가요? 제 차가 좀 상쾌해졌어요. 비 때문에 요즘에 세차할 일이 없어요. 아주 비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Subby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So, yes, today's topic is going to be,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Then send us your messages to sharp1013 or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Surfaces. Come with me.

Morning, Groovers, and our 알바생들, let's go!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working done. 오늘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열일해 주실 거죠? So today's question is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compared to you in the past. 예전보다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예전보다는 그래도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도 전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김치 부침개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부침가루랑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예전에 두 번 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고 백종원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했어요. 사모님도 해드려보고 싶네요. The Wonder said, that thing you do 신청해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감동, 감동. So I think I've become slightly a better cook than before over the weekend. My husband said he wanted to eat kimchi pancakes and in the past I failed twice because I couldn't get the ratio of the pancake mix and water right. But this time I added squid and successfully made it to my husband. 아, 이 오징어 김치전 진짜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완전 먹어야 되는 그런 요리인데 바삭하게 되게 맛있게 잘 됐나 봐요. 물 조절이 완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So the ratio of water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kimchi pancake. You gotta make it crispy. Like the crisp is the most important part ever.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물 조절을 완벽하게 땅땅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하면은 또 비율이 망해요. 그죠? 다음번에도 그 비율이 나온다는 보상은 없고 그치만 하다 보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한 그 바삭한 부침개를 먹는 그 뿌듯함 어떤데요?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They actually gave me a comment about cooking, about what I said earlier. 선모님, 요리를 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you know, everybody can cook because we have all these recipes on YouTube, so you can easily find those recipes, and if you just follow those recipes, you can become a good cook. But they say that being a good cook and being able to make that great taste is totally different from being able to know how to cook.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갑자기 또 박은희 팀장님의 생각이 나긴 했네요. 이게 암만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보니까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귀신같이 엄마가 한 반찬은 딱 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인정, 펭귄킬러님.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for me.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리를 뭐 떠나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저 이거 훨씬 능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이걸 잘해요 싶은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오케이, 이 사연 한번 읽고 노래 들어볼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는요. 모닝그루브를 많이 들었더니 예전보다 좋은 노래도 많이 알게 되고 썸머피디님의 영어로 얘기하실 때 알아듣는 단어도 늘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 got to find out about some great music and also I get to pick up some of the words spoken by Summer PD when she's speaking in English. 그러니까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솔직히 좋은 노래 이런 선곡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You won't listen to these kind of songs that we play for you like elsewhere. 어디서든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적절한 이렇게 좀 그 비율과

어떤 분위기 플로우에 맞는 이 귀신 같은 선곡은 Only DJ Bar. 자꾸 DJ Bar라고 할래? 아까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전 지금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독보적이잖아요. 그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DJ Bar. 바바바바.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올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Actually, in fact, recommend this radio to the person calling you. 그래서 청취율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와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런 추천 멘트까지 날려주셔야 진정한 모닝그루브의 어떤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So do that job, everyone. Spread the words about morning groove. Al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This is The Wonders, The Thing You Do.

And that was Bruce Chanel, Hey Baby, requested by 얼짱님 Morning Groover.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hat a nice throwback. 이 노래는 DJ OC라고 리메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 노래 버전도 되게 좋아요. Hey, hey, baby, ooh, ah, 막 이러면서 I wanna know 막 되게 신나는 바이브로 부르는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quest.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얼짱님. 청취율 조사 오키오키 접수요. 알바생 땀은 마를 날이 없군요. 라고 해줬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keep yourself busy, especially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es, receive that call from 02 and just tell them that, hey, I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리고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 스킬은 늘은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제 화장한 얼굴 눈 감아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think I'm better at putting on my makeup compared to the past myself, past me, back in college. Yeah.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과거 사진을 안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풋풋한 시절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 그 잡채예요, 진짜.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는지. Like, I had no idea that I was looking like tha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that was pretty. But then later, I'm like, so regretting. I'm like, why did I do that? Why didn't I don't know, like, get some lessons at a makeup academy or something? 화장 학원이나 다닐 걸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내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지? 그런 스모키 화장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화장이 스킬이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금수저 신바모닝 그룹어 굿모닝 예전보다 말빨이 늘었어요. 부장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빨도 늘고 눈치도 잘 보게 됐네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So I think my eloquence has improved compared to before dealing with managers and CEOs. I naturally became better with my words and quick-witted. Also, and I'm originally the type who doesn't talk that much, but since making a living is important, I ended up becoming good at it. I know, it is all about that survival, you know? 내가 이런 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사장님 대하고 부장님 대하는 거 힘들고 고되셨겠지만 그래도 스킬 하나는 get 하셨잖아요. So as long as that you are able to acquire some sort of skills, very particular skills, that counts right. 먹고 사는 게 뭐 힘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하나쯤, 남는 거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줄무늬 모닝그룹 오셨네요. Welcom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스마일 출첵해주셨고 원더헙 모닝그룹어도 오셨네요. Hello, hello. 반가워요. 그리고 308 하나 모닝그룹어 정말 출근길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써머PD 복귀하셨네요. 텐션은 더 오르신 거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So you just found out about my return to Morning Groove. 작년 10월에 복귀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년 되네요. So yeah, it's been quite long since I've returned to Morning Groove, but thank you for realizing it. It's never too late to find out about Morning Groove, right? 감사합니다. 우리 308 하나 모닝그룹어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반가운데 앞으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모닝그룹어들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능숙해진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is here. 묵직하고 엥? 과묵하시고 응? 비밀을 잘 지키는 어? 그렇다 치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 오늘도 까꿍 와 이렇게 저를 매기셨어요. 이 물음표 뭐죠? Why are you questioning about the fact that I'm quiet and silent? 저는 왜 또 웃고 있죠?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어쨌든 더 잘하게 된 것은 알바 활동이요.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당당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보험 아 됐고요. TBS EFM 모닝그룹만 밤낮으로 들어요. 부럽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you're skilled at being able to work for Morning Groove no matter what. 그럼요.
정말 좋은 스킬이고 정말 이 모범 답안을 선샘 모닝 그룹께서 보여주셨네. So morning groovers, if you're ever confused, go copy what Sunset Morning Groover has said.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답 뭐라고 하지? 아, 나 청취율 조사 뭐라고 봤지? 선모가 뭐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우리 모범 알바생의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That's how you do it. I see you. I see you. Keep up the good work,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저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아 주시고 채널 고정. Stay tuned, everyone. This is Lainey. Good girl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a fabulous morning radio show called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저의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 라디오 Morning Groove이고요.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 Thrill in the Capital Region. And also, we're on Viobo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come visit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 현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nd normally we are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월, 수, 금 저희가 주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I did mention that I have to give you a special announcement today, right? About the guest that's coming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게스트 초청을 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뭐 강주은 씨나 뭐 크리스티나 분들보다 좀 더 대단한 분이 올 건데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바로바로 누구게요? 아 이거 퀴즈할 걸 그랬어요. 너무 바로 공개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마음이 살짝 이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So we're gonna be having a special guest called Christina in the studio, but it's not the Christina who goes 그렇구나 이분 말고 real Christina, everyone. 이 Christina PD님, Christina 선배님 금요일 날 함께할 예정입니다. 박수! 여러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So she used to host for Morning Groove as well while I was absent. Morning Groove를 또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책임을 져주셨던 우리 크리스티나, 우리의 모닝글 패밀리 크리스티나가 금요일 날 무려 휴가를 내시고 찾아오시기로 했습니다. How awesome is that?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는 연락을 너무 드리고 싶었거든요. As a power J, I wanted to announce her, like what time she's supposed to come, the things that she has to prepare. But then she's like a power P, like totally the opposite of me. 그래서 아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지금 알려드리면 너무 놀라시겠지? 아 조금만 금요일날 나오시니까 목요일 밤에 알려드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아직 안 드리고 있어요. But she knows that she's coming. At least she knows the time. I hope so. 생각을 해봤는데 MBTI가 저랑 다 반대시네. I'm an ENTJ. She's an ISFP. 와 겹치는 게 1도 없어. But we get along so well.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Christina, the person who has a completely different MBTI as me, will be coming to Morning Groove and we'll be having some great time on Coin 노래방 together. 같이 또 Coin 노래방 저희가 시간 가져볼 거고 막 파티하는 분위기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생방사수, 보이는 라디오 사수 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9167. 라디오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하네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길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Sent from 딸랑이 엄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이 난다는 문자도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또 데려나기도 하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I always wonder to myself, okay, who might be listening at this moment? 도대체 누가 들으실까? 막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요 등판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오늘 아침에 이런 행복한 기운,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최대한 받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o back to MG Q&A because we want to introduce this one message from Chani Song about the things that you're much better at compared to the past.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께서는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과 문제에 대한 여유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애들 사춘기 보내고 일하면서 가진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도 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인드 태도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I think as I get older, I have developed a bit more peace of mind regarding life and problems. Having gone through my kids' puberty and gained all sorts of experiences while working, I still get flustered when a problem arises, but my mindset and attitude have become much more relaxed than before. I guess you learn your lesson as you experience those hardships in life. That's why I think experiencing all of that is really inevitable. 뭔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삶과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딱 경험을 하고 넘어서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아, 막 진짜 대학 입시 공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 좀 더 살아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땐 공감을 못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All you gotta do is sit on a desk and study because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They will feed you. But as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you know, all these kind of problems.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사니즘 등등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인간관계 막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내가 훨씬 잘하게 된 것, 내가 능숙해진 것이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우리 0117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토이스토리 보셨나요? 흑, 유유, 제 인생 영화인데 왜 우세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모두 추천드려요. 토이스토리 5에 나온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신청합니다. So what's out recently is Toy Story 5, right? I did watch Toy Story 4 a couple of years ago. And I watched it with, who did I watch it with? I watched it with Greg, actually. 저 그렉이랑 같이 Toy Story 4 봤네. 아,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Does the story link together? I'm not so sure. But I'm pretty sure that I would definitely check Toy Story 5 out. 그렉 보고 다시 보러 가자 그럴까? 토이 스토리 같이 보는 친구가 되어 버렸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토코너로 돌아올 테니까요.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0117 morning groover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ou.

0: is. Then,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musician, your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1: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뭐 그 가수에 대한 추억 등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태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급진 고품격 음악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by 진우션. 내 전화번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2: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1: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 하고 떠올리실 수 있고요.
0: And for some English hints,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All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Kong Biji.
1: 어때요? 콩비지 먹느냐고 굉장히 비지한 Summer.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0: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0: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That was Jinushan with How Deep Is Your Love? And I threw you guys a question about the original musician. So your job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towards this music. 원곡자가 누구일까요? 정답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베리베리 비지스. 와, 진우션 버전 처음 듣는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서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 라고. 아,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썸머 힌트 뭐야?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 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ersio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 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s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s.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ee Gee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ee Gees 였습니다. So yes, Bee Gee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ee Gee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진우션'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 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아,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Bee Gees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출을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 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케이팝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추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추를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And we have some late arrivals. 우리 지각생 모닝 그룹어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생 누구누구야? What a tank 모닝 그룹어. 출첵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r. Paper 모닝 그룹어. 굿모닝. 인사가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각을 하셔도 그 어떤 페널티도 없는 모닝 그룹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지각생.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출첵하셨나요?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여유를 찾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Okay,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ood at now compared to the past? 여러분들, 예전보다 나 이거 좀더 잘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oover. 우리 사뚜기 morning groover는 지금 뭘더 잘하시나?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작은 제 사업체도 운영 중이고요. 자나깨나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잘하게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Air Supply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I've been doing the same job for over 20 years. After working at a company for about 15 years, I became independent 6 years ago and I'm currently running my own small business. Since I've been dedicated to this one thing day and night, I naturally became better at it and then before and became an expert. I love this job that puts food on the table for my family members. 아, 멋지시네요.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도 오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일이 나한테 맞나? 아,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를 지금 이미 후떡 20년이 넘었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Amazing. You're doing like a fabulous job. And that is putting the food for your family members table. 이렇게 또 든든한 가장의 사뚜기 모닝그루버이십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만에도 전문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20년이면은 뭐 거의 뭐 CEO급이시죠. 이미 사업체도 운영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하시는 거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앞으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s now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사뚜기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다 같이 들어볼까요? Air Supply, Even the Nights Are Better.

That was real speedwagons can't fight this feeling. 민준 리나맘님께서 예전보다 잘하는 것. 저는 요리입니다. 10년 전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계란 요리만 잔뜩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맛있답니다. So my answer is cooking. 10 years ago, I didn't know how to make anything, so I only made lots of egg dishes, like fried eggs and boiled eggs, but now I cook and eat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But good for you. I told you so. 놀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니까요, 다들. 뭔가 요리를 할 때마다 다 망하고, 뿔코, 막 짜고, 막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정도의 레벨까지는 할수 있다. So everybody can cook until an extent where people can kind of eat your food, where it's an edible food. But to be an expert, now that's a total different story mention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어쨌든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언어도 하다 보면 는다. 하다 보면 안 느는 게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할수 있어요. 파이팅! 우리 서비 모닝그루버께서는요. 저는 유연함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어도 잠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맞춰갑니다. 예전에는 하기로 한 것에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는 것을 나이 들다 보니 알게 된것 같아요. 일이든 어떤 것든이든요. 골프 칠 때도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면 오른쪽으로 에이밍 자꾸 쳐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 하면서 말이죠. So what I'm better at than before is flexibility. Even if a schedule or plan changes suddenly, I only panic for a brief moment and just adapt to the situation. And it goes the same when I play the golf too.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진짜 그거대로 막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You just gotta be flexible to some extent to the situation, you know? If you have a very strict plan for something, yeah, you might as well go with it, but life just doesn't work that way. 인생이 그렇죠? 저도 원래 파워 J여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있거든요. So I would plan for a trip like really specifically based on time slots and everything. But then, you know, like it just never happens that way. 그래서 좀 유연해진 것도 있고 뭔가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when you do a live show, you know, things kind of like twist and never go the way you expected. 뭐 큐시트에 짜여져 있는 대로 절대 노래 선곡이 나가지 않고요. 박원의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시지만 we barely play the songs that are on the list. Like only half of them actually. 여기에 이제 절반 정도만 원래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과 플로우에 맞게끔 또 선곡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십니다.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알바는 이어집니다. 방송은 끝나도 여러분들은 초과 근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2로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초과 근무 중인데요. 모닝 그루브 듣습니다. 초과 수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Anyways, Morning Groovers, be prepared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Friday because we will have Christina PD님 joining me in the studio. That's gonna be so fun.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금수저 심바 Morning Groover, Torius Ivan Youth.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safe day because it's raining outside. Drive safely, walk slowly, don't fall off.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정방 주시하시면서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